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8월입니다. 벌써 3일이고요. 8월 여름이 너무 더워요. 여름을 즐기자고 하는데요. 아, 무더위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늘 속으로. 그리고 시원한 것은. 아, 너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휴가의 절정기죠? 7말? 8초라 그러던데. 예전에, 뭐, 3말, 있었는데. 야, 죄송합니다. 요즘 이렇게 나이 더워서 그래요. 아, 휴가들 자주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도 휴가 가는 기분으로 8월 첫날, 8월 3일, 오늘은 아, 휴가 분위기가 풍기는 노래로 방송에 한번 오늘은 놀자 해보겠습니다. 거북입니다. 비행기. Yes.

네, DJ DOC, Run to You, 듣고 왔습니다. 날이 더워도 너무 덥죠? 작년보다 더 더운 거 계속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연일, 뭐, 30도는 기본이고, 34도, 36도, 막, 뭐 37도까지. 아, 열대야는, 뭐, 일상이 됐고요. 이렇게 일상이 된 더위, 뭐, 즐기라 어찌라 뭐, 하는데, 더위는 즐기는 거 아닌 것 같아. 아, 농담입니다. 즐기는 게 제일 좋죠. 네. 지금 저희가 전주가 예전에 비해서 보면 이 더위 이제 여름철 의상이 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주가 예전에는 좀 고즈넉하고 뭐 흔히 말하는 좀 정적인 도시였고 했는데 전주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저녁에나 나가면은 관광지 복장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한옥마을 근처로 해서 저기 뭐 경기전 그렇죠. 다가공 쪽. 다가동 옛날 다가동이죠. 지나가면 거의 도심을 벗어난 그리고 휴가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는 이제 우리들의 전주를 떠나서 세계적인 전주. 즐거운 마음을 했죠. 여름아 미안해. 볼빨간 사춘기 버전 하고요. 로스입니다. 버스 트레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로시 퍼스트 트레인 듣고 왔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거나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적으로 휴가를 꿈꾸는 분도 계실 텐데 주로 휴가지는 어디로 가시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전주로 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요즘 보면은 저녁에 보면은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시죠. 산으로 강으로 가했던 뭐 그리고 회도 많이 나가시는데 요즘 이게 골목이라든지 생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뭐 해외를 나가면 유명한 유적지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유명한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했던 것이 지금은 그 소도시라 그러죠. 골목골목 가서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서라든지 생활, 풍습이라든지 그런 걸 즐기고 보는 걸로 여행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휴가와 여행 뭐 다른 것도 될수 있고 같은 것도 될수 있지만 휴가라는 게또 집에서도 쉬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모처럼 어제 휴가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그리고 책한줄 보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는 못 있겠더라고요. 눈치 배. 그래서 음료를 두 잔을 마셨다. 우리는 그건 좀 에티켓 아닌가 싶어요. 1인 1음료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분들도 회전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답니다. 소피의 한여름 토마토, 그리고 타편입니다. 바다의 왕자.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네, 유즈 따라라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아, 노래의 가사처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나이를 착각하게 만드는 노래라 좋아합니다. 노래방에서 신나게 춤추며 소리 지르며 불렀던 애창곡이 이젠 고속도로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운전하시면서 들은다는 얘기겠죠? 아, 지금도 나는 예술을 만들고 있다. 싸이, 예술이야.

아, 내가 마치 해안을 운전하는 멋진 드라이버가 된것 같아. 영화에 푹 빠졌던 영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쉬워서 폴 워커의 우듬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음악. 그저 그리움이 사무치는 음악으로 느껴져 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분노의 질주 OST였죠. See You Again. 찰리 푸스. 포로코의 추모 노래였죠. 이 노래하고. 언제 들어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추모 영화를 혼자 가서도 봤습니다. 겁나 몰입해서 아, 사연에 또이 겁나 몰입해서 보고 나오셨네. 감명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엘비스 프레슬리. 아까 저기 싸이의 예술이야 하고 찰리 푸스 See You Again.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세곡 신청해 주신 서준주 씨, 서순주 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즈의 해풍우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날이 덥네요. 오늘 하루 종일 멘트가 더위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놀자.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면 저희 오늘은 놀자에 그게 댓글,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선정해서 저희 선물도 드리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수 이름이 잘안 보여서요. 음률입니다. 피차일반.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듣고 왔습니다. 아, 8월 3일 오늘은 놀자 마치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에나의 캐치 캐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필름을 붙여드려요입니다. 오늘도 영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진 모르지만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작품을 만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며 배우고 있는 대학생 준PD입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며 놀아볼 것인데요. 전문 평론가처럼 어렵고 무게감 있는 영화 이야기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치 영화관 불이 켜지고 나서 친구랑 야, 아까 그 장면 봤어?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가볍고 익숙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의 숨은 뒷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 캐릭터를 마음껏 추앙하기도 하며 가끔은 진지하게 해석도 해볼 테지만 결국은 즐기기 위해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이 여정이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참 기쁘고 설렙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분석보다는 공감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 스크린 뒤 여러분과 영화 사이에 살짝 기대앉은 준PD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는데요. 무려 초중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된 벌써 저의 15년째 친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준필 친구 민친구입니다. 저는 추리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편식 없이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준PD와 함께 즐겨봅니다. 그러던 중 같이 라디오를 해보지 않겠냐는 준PD의 제안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고 나의 해석이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라디오 출연을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준PD가 부담 없이 누구든 즐기며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앉아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주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모두가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화 평론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대학생들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얼굴입니다. 영화 얼굴은 작년 9월 11일에 개봉하여 꾸준한 입소문으로 입지를 다졌고 개봉 2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얼굴은 대지의 왕, 부산행, 반도 등을 제작한 연상우 감독님의 여섯 번째 장편 실사 영화이며 대단한 배우들이 출연하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임동환 역할을 맡은 박정민 배우, 임동환의 아버지인 이명규 역할을 맡은 권혜요 배우, 정영희 역을 맡은 신현빈 배우와 김수진 역의 한지연 배우, 백주상 역의 임성재 배우까지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얼굴은 칸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 초청작으로 평론가와 관객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특히 박정민 배우의 연기력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정민 배우가 아무래도 1인 2역으로 열연해 주어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니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도장 공방. 이곳은 선천적 시각장애임에도 저명한 전각장인으로 유명한 이명규가 운영하는 곳으로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촬영이 한창인데요. 제작자인 김수진 PD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영규가 대답을 해주는 가운데 수진이 영규의 오른손에 나 있는 흉터를 보고 어쩌다 생긴 것인지 질문하자 영규는 좀 당황하며 예전에 힘들게 도장 작업을 배우다가 다쳤다면서 손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좀 쉬고 싶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임동환이 수진에게 다가가 아버지가 힘드신 것 같다고 얘기하며 잠시 휴식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수진은 영규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동안에게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며 감탄하고 동안도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영규와 동안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규는 PD가 자신을 너무 애 취급하는 것 같다며 촬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동안은 그런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며 달랩니다. 영규가 그래도 친구 규칠이 자신을 부러워한다며 웃자 동안은 규칠 아저씨 해외여행 갔다던데 몇십 년지기 친구도 좀 데려가시지라며 투덜대는데요. 그러자 영규는 친구가 아니라며 대답하고 동안은 웃으며 마음에도 없는 말씀 마시라고 합니다.
1: 그러던 중 동안의 핸드폰이 울리고 동안은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이 정영희 씨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자 동안은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경찰은 정영희 씨가 임동원 씨 어머니며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해주는데 동안은 사라진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동안은 어머니의 시신을 참관하러 가지만 이미 40년이나 흘러 시신은 벌써 백골이 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시신 내부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상태로 사인을 알 수는 없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인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0: 그렇게 영희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진이 없어 빈소의 영정사진에는 텅 빈 백지의 액자만 놓여있고 조문객도 없어 영규만 혼자 앉아있습니다. 동안이 쓸쓸하게 짝이 없는 빈소의 풍경에 착잡해 하던 때 PD 수진이 조문을 오는데요. 수진은 위로의 말 몇 마디를 하더니 곧 촬영 일정을 핑계로 장례식 장면까지 다큐에 넣는다며 은근히 압박을 하고 동안은 불편한 마음으로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때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고 동안은 의아해하며 조문객을 맞이하는데 뜻밖에도 어머니 영희의 두 언니와 그 자식들이었습니다. 영규 동안 부자는 낭생 처음 만나는 친척들과 서로 어색하게 마주하는데 그들은 순수하게 조문을 온 것이 아니었는데요. 영희의 조카라는 중년 남성은 외할아버지가 영희를 포함한 세 딸에게 남겨준 유산 얘기를 꺼내며 이모인 영희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 없이 살았으니 자기들은 이모의 상속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속 포기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화는 상가에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내는 무례함에 기막혀 자기네도 그 유산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눈치도 없이 지금 그 말을 녹음해도 되겠냐고 묻고 동안은 화를 참으면서 나중에 상속 포기각서를 공증해서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대답하며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1: 이어 동안은 친척들에게 영희와는 왜 연락이 끊겼고 어렸을 때 실종됐으면 왜 찾지 않았는지 묻는데요. 두 언니는 영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바람 피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냈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혹독하게 맞았고 그 뒤로 집안 폐물을 갖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동화는 어이없어하며 바람 피는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자 자매는 오히려 영희가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당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인간 말종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화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으며 빈 영정사진이라도 채우게 영희의 사진을 달라고 하는데요. 자매는 영희가 사진을 찍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사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동화는 의아해하면서 이유를 묻자 못생겨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동화는 어떻게 못생겼다는 거냐, 무슨 장이라도 있었던 거냐 묻지만 자매들은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고 그냥 괴물같이 생겼고 멍청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수진이 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0: 동화는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심란한 마음에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수진이 직상 상사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되는데요. 수진은 영규의 스토리보다는 영규의 아내 영희의 스토리가 매우 자극적이라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다며 영희에 대해 파고들자고 상사를 설득하더니 허락을 받아내자 무척 좋아합니다. 이를 본 동화는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얼마 후 동안과 영규는 영희의 친척들과 함께 영안실을 찾아가 영희의 염습을 참관하는데요. 장의사는 백골 상태의 시신을 염하는 건 자기도 처음이라 힘들었다며 불평하듯 말하고 영희의 언니들은 동생의 백골을 보며 슬퍼하기는커녕 시체가 뿜는 냄새에 곤혹스러워하며 빨리 끝내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다가 언니 중 한 명이 자기는 비위가 약해서 못 보겠다며 헛구역질을 하곤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러다 실수로 영희의 백골이 눕혀져 있던 천을 끌어당기며 넘어져 버리고 영희의 두개골이 바닥에 나돌굴게 됩니다. 이 모습에 동아는 분노하는데요. 장의사는 뼈 맞추느라 새벽까지 일했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영희의 언니는 어차피 화장하면 가루 될 테니 대충 하라며 웃기까지 합니다.
1: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영안실에서 나온 동안은 수진에게서 온 전화를 받는데요. 수진은 40년 전 영희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찾았다며 같이 만나러 가자고 권합니다. 동안은 수진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걸어가다 수진이 가방 속에서 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모습을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만 이내 모른 척하며 같이 걸어갑니다. 동안과 수진은 함께 다방으로 들어가 과거 영희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시작하고 동안은 자신을 작가라고 속인 채 동석합니다. 수진이 최근 댓글로 발견된 영희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으니 기억나는 걸 말씀해달라고 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똥걸레랑 친했던 건 도장 파는 장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진은 영희가 왜 똥걸레라 불리게 되었는지 묻자 얼굴이 못생겨서라며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별명을 들은 동안은 혼자 화를 삭히고 수진은 옛날 일인데 뭐 어떠냐며 더욱 캐묻는데요. 노인들은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는 듯 설명을 시작합니다.
0: 경제발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의 청계천 거리에서 영희는 청풍피복 재봉사의 시다로 일했는데요. 직원들에게 일처리가 늦는다고 구박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희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하자 관리자는 짜증을 잔뜩 내고는 1분 안에 갔다 오라고 소리치는데요. 하지만 여자 화장실 대기줄은 너무 길었고 영희는 참지 못한 채 바지에 실수해버리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든 직원들이 영희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고 말하는데요. 영희가 워낙 미련해서 1분 만에 오라고 했다고 진짜 볼일을 못 보고 그냥 와서 그 꼴을 보였다고 얘기하며 그때부터 영희는 똥걸레라 불렸다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수진은 영희의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묻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희의 언니들이 그랬듯이 그냥 못생겼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하는 살만한 것은 없었냐고 묻자 애는 착해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 순간 한 할아버지가 사장님하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자 다른 할머니가 백주장 사장님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덕에 우리가 안 굶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말리는데요. 수진이 계속 캐묻자 그 이야기는 다른 동료 진숙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떠넘깁니다.
1: 인터뷰가 끝난 후 동안은 수진에게 이제부터 혼자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점점 흥미가 더해지는 영희 이야기에 이미 들떠있던 수진은 이런 건 자신들이 잘한다며 진숙과 백주상이라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동안은 점점 밝혀지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심란하고 집에 돌아와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인물로 묘사되는 아버지의 여러 기사들을 보며 다큐 촬영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0: 며칠 뒤 수진과 동안은 진숙의 집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진숙의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 뭘 취재하려는 거냐며 경계심을 보이는데요. 수진은 그저 정영이란 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진숙은 고민하다 입을 열었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연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영희는 진숙의 시다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는데요. 돌연 진숙은 영희가 죽었다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네, 이렇게 영화 얼굴의 줄거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민 친구는 영화 얼굴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는 이 영화를 예고편으로 유튜브에서 좀 일찍 봤어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0: 네.
2: 그때 저의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한 10명인가? 모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0: 네.
2: 10명 모두한테 차인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말하자면.
0: 네.
2: 그래서 아, 이 영화를 봐야겠다. 혼자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이 영화를 혼자 영화를 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정도로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근데 혼영은 너무 재미없고 조금 제가 아, 좀 뭔가 혼자 하는 성격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 영화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영화를 저희 라디오에서 이 영화를 소개시켜 진짜 해가지고 제대로 이 영화를 봤거든요.
0: 네.
2: 아, 그때 볼걸.
0: 너무 재밌게 보았나요?
2: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제가 이런 추리 이런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고 또 집에 어제 혼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0: 아, 같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군요.
2: 맞아요.
0: 그럼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2: 맞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이제 얘기하지만 이 영화 그 여기서 막 박정민 배우가 1인 2역을 했고 연기가 최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권혜요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0: 권혜요 배우님?
2: 네.
0: 아.
2: 소름 돋을 정도로 좀 너무 미쳤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0: 그쵸. 마지막 거의 영화 마지막 부분에 독백 형식으로 이제 하는 연기 씬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연기 포텐 터졌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특히나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역을 맡으셨는데 그것도 되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줬고 그래가지고 사실 연기 구멍이 없는 영화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면서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금 추리 스토리이고 또 마지막에 반전에 반전이 있는? 약간 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도 최대한 스포가 안 될 만한 얘기들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열심히 조금 스포일러를 자르고 해서 오늘 뭔가 대화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전 너무 재밌게 봤고 이렇게 저희가 조심조심 얘기를 할 만큼이나 마지막에 반전도 있는 영화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넷플릭스.
0: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 노래 코랄라인의 OST인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설리의 고블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 형식의 예술 만화를 뜻하는데요. 이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박정민 배우는 스스로를 원작 팬이라고 밝히며 영화적 변주에도 만족을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연상호 감독은 아내가 당신 돈으로 영화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말에 이 영화를 충동적으로 제작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설적인 영화 감독들이 저예산으로 명작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연상호 감독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도 얼굴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얼굴은 연상호 감독님이 각본을 쓰고 영상화를 먼저 시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화로 만들어졌고 이 이후에도 영화로 제작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감독님은 아내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과 비슷한 내용인데 재밌어서 1시간을 몰입해서 봤다. 영화에 비해 예산도 적은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촬영 회차수와 배우들의 출연료를 줄이며 예산을 절감했고 순 제작비가 2억 원대로 지난해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평균 순 제작비가 3억 원인 거에 비해 이해도 못 미치는 저예산 영화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촬영 기간도 3주로 통상 장편영화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스태프도 20여 명의 소규모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감독의 이름값으로 제작진들을 저렴하게 섭외한 것을 감안해도 2억 원이라는 저예산으로 수십억을 들인 상업영화와 큰 차이 없는 퀄리티의 화면을 뽑아낸 것에 놀랍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씬을 최대한 줄이고 한정된 세트에서 여러 공간을 교차하며 보여주면서 저예산을 트내지 않는 성공적인 연출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화로 옮겨지면서 변하지 않은 핵심 중 하나는 결말에 정영희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영화 내내 관객에게 보이지 않던 영희의 얼굴은 결말에 이르러서야 공개되고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겨줍니다. 연상호 감독님은 정영희의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논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누구의 얼굴도 아니면서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얼굴이면 좋겠다고 컴퓨터 그래픽 CG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2억이라는 상당히 적은 제작비 덕분에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는데요. 개봉 9일 차에 50만을 돌파하였고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된 25일 차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0년대 한국의 저예산 영화 중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생애 첫 1인 2역을 연기한 박정민 배우는 이 1인 2역에 대한 걸 자신이 먼저 제안한 설정이라고 밝히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영화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감독님이 초반에는 아들 역할만 주셨지만 젊은 아버지의 분량도 아들이 하면 영화적으로 재밌지 않을까라는 1차원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역할 중 하나만 하게 된다면 젊은 아버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젊은 아버지 캐스팅 여부를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1인 2역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그를 똑 닮은 아들 역할까지 동시에 연기하면서 두 인물 간의 차이는 느낌에 뒀다고 말했었는데요. 박정민 배우는 영화의 준비 기간이 2주 남짓이라 구체적인 장치를 잔뜩 만들기보다 느낌에 기대했다고 합니다. 젊은 아버지는 권혜우 선배의 젊은 시절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했고 아들은 인간 박정민이 아들이라면? 으로 접근해 개인적인 결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연기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 의상, 미술 동료 등과의 호흡이 큰 도움이 됐고 순간순간 분위기에 의지하니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 기간도 짧은 데다가 준비 기간도 짧았으니 박정민 배우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연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서 카메라는 인물들 얼굴을 엄청나게 밀착하는 구도로 많이 촬영되었는데요.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표정의 미세한 떨림에 집중하는 클로즈업 기법으로 많은 장면들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사실감을 주며 관객이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이며 동시에 소문에 휩쓸리는 대중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정영희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시 주변의 잔인한 증언들을 토대로 그녀의 외모를 제멋대로 상상하게 되는데 감독은 이를 통해 우리 내면의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 친구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정영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0: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봤나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영이의 그런 실루엣은 보이잖아요. 얼굴이 아닌 이렇게 몸이나 뒷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 사람들이 아, 왜 못생겼다고 하지? 이렇게 추측을 해봤을 때 너무 말라서 그런가? 너무 말라서? 그때 또 뭔가 시다 역할이고 사람들한테 막그 약간 비판? 비난 받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좀 힘든 얼굴인가? 힘들어하는 얼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었고 아니면 반대로 약간 인상 쓰는 얼굴?
0: 완전 화난 얼굴?
1: 어.
0: 저는 초반에 그 박정민 배우가 얘기했듯이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하길래 얼굴을 어렸을 때 약간 화상 입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남들과 다른 조금 다른 모습을 지녔나? 했는데 초반에 박정은 배우가 어떤 얼굴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족들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거기서 한번 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못생겼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약간 초딩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아, 못생겼어, 깔깔깔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다큰 어른들이 자꾸 걔는 못생겼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약간 도대체 어떤 얼굴이지? 하면서 더욱 궁금하고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얼굴에서는 원작 그래픽 노블과 가장 큰 차이점이 정영이라는 인물의 태도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 정영이는 단순히 비극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장의 부조리에 맞서 대자보를 붙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삐뚤어진 사회에 온몸으로 저항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공개된 얼굴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가해자들이 그녀의 주체성을 꺾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추함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지 폭로하는 장치가 됩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마지막에 정영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으로 정영이의 얼굴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민친구는 혹시 만화적 결말과 영화적 결말 중 어떤 결말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러니까 즉, 정영이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더 좋은가요? 없는 것이 더 좋은가요?
1: 저는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못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못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말하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영화를 끝난 후에 좀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지 않았나. 왜냐면 안 보여줬으면 그냥 그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나에 대한 생각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아, 왜이 사람 못생겼다고 했을까? 그런 부조리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안 입고였으면 못생겼다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사실 마지막에 정영이의 얼굴을 안 보여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민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 정영이의 얼굴이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냥 남들과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다라는 걸 마지막에 알려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조금 충격을 주고 좀더 깊이 생각해볼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해보았는데요. 그럼 이만 떠들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으로 액션 오늘의 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1: 꽝!
0: 이 코너는 한마디로 TMI를 남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와 관련이 있는 상식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저희 민 친구가 준비해 주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1: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상식 또는 지식은요. 그 영화 얼굴을 보면서 눈여겨볼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정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시각장애인이면서 정각장애인인 영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정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1: 흔히 도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각은 단순히 이름을 새겨넣는 작업보다 훨씬 오래되고 복합적인 예술입니다. 정각은 정통적으로 전서체를 바탕으로 글자나 무늬를 새겨 인장을 만드는 예술을 말합니다. 나무나 돌, 옷 같은 재료에 글자와 무늬를 새기며 특히 인장에서는 전서체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각이라는 이름도 전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서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한자와 조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글자의 획이 비교적으로 고르고 균형감이 있어서 제한된 인면 안에 글자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물론 정각에는 전서 외 여러 서체와 조형적인 표현도 활용될 수 있지만 전서는 정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체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장과 정각은 같은 것일까요?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도장은 실제로 문서나 작품 등에 찍는 도구를 말하며 전문 용어로는 인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각은 인장을 새기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예술 분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각가는 단순히 글자를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작은 공간 안에 글자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모양으로 새길지, 글자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장은 굉장히 작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공간 안에 이름이나 문구를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글자가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알아보기 어렵게 되고 너무 단순하게 만들면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각에서는 글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글자의 굵기와 흐름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죠. 정각은 작은 공간에 만들어내는 미니어처 사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을 찍어보면 도장이 새긴 글자와 종이에 찍힌 글자의 방향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도장을 만들 때 종이에 찍히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글자를 반대로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통 정각에서는 글자와 바탕 가운데 어느 부분을 남기고 어떤 부분을 파낼 것인지에 따라 완성된 인장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글자가 붉게 나타나는 방식과 붉은 바탕에 글자가 흰색으로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주문과 백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문은 글자를 남기고 파내는 양각 방식으로 도장을 찍으면 글자가 붉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백문은 글자 부분을 파내는 음각 방식으로 붉은 바탕에 흰색 글씨가 남습니다. 같은 글자라도 어떤 방식으로 새기느냐에 따라 인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의 빨간색도 그냥 예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인장을 찍을 때 붉은색인 인주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인장의 식별성과 상징성을 높이는 색으로 활용되었고 오늘날에도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도장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도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의 동인, 즉 구리로 만든 인장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국가기관과 관리가 사용하던 관인, 개인이 사용한 사인이 널리 쓰였습니다. 특히 왕이나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인장은 단순히 개인 도장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국가의 권한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왕과 왕후, 왕세자, 왕세손의 인장을 통틀어 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이 국가적 용도로 사용한 인장은 옥세라고 하였으며 황실 인장에는 쓰임에 따라 어보 등 여러 명칭과 종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장 하나가 곧 권력과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인장은 더욱 특별하게 관리되었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전용 용기도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어보를 보관할 때 내함인 보통과 외함인 보록과 같은 보관함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장 자체뿐만 아니라 인장을 담는 용기까지도 왕실의 위엄과 격식을 보여주는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에 도장이 꼭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호나 자를 새기기도 했고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기한 장서인도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한문 시간에 그 자신의 호를 만들어서 그 도장 만들기 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0: 어, 그랬었나요?
1: 그랬죠.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0: 어.
1: 기억 안 나신가요?
0: 잘 안 나는데. 그랬는데요?
1: 그때 자신의 호를 정해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저의 호를 지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아, 그래요? 그럼 민친구의 호는 무엇이었나요?
1: 저는 아버지가 약간 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계 꽃인 갈화라고 정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치계 꽃인 갈화로 민친구의 호가 정해졌었나요?
1: 네, 그때. 그래서 꽃자자는 아는데 갈자는
0: 아, 한자를 몰라서.
1: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쳤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랬군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저의 호는 무엇이었을까요?
1: 그때 엄청 딱딱한 그런 돌 같은 데에다가 새기는 거였는데.
0: 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게 진짜 스스로 지우개 도장처럼 뭐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그냥 하다가 손 다칠까봐 선생님들이 다 조심하라 그랬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0: 근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조금 물론 어렵기도 했겠지만 도장 파는 거 지금도 약간 해보고 싶다. 어디 도장 파는 그런 공방 같은 데 없나?
1: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 첫 번째 도장은 언제였죠?
1: 첫 번째 도장은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에서 도장을 만들어줬어요.
0: 아, 맞아. 이름을 새겨가지고 도장 하나씩 나눠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장학금을 주잖아요.
0: 네.
1: 그때 그 처음 만든 도장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장학금을 그 통장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0: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었군요.
1: 전 아직도 그 도장을 쓰는 것 같아요.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도장이 저희 이름 새기고 인까지 적혀있는 아주 깔롱진 도장을 초등학교 때 선물 받아가지고 저도 도장 필요하면 여기저기서 그걸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통장 그 도장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1: 그리고 또 제 취향에 맞게 또 초록색으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0: 저는 또 핑크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아무튼 과거에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호나 자를 새기기 위한 도장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흔적을 남기거나 작품을 소장했다나 감상했다는 표시로 남기는 인장도 있었고 이런 특히 문인 또는 예술가들의 인장은 작품을 남기는 일종의 서명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옛날에 그런 그림을 봤을 때도 이렇게 멋있는 도장이 하나 그려져 있었잖아요. 약간
0: 맞아요. 그 약간 옛날 작품 오른쪽 밑에?
1: 약간 네모난 도장.
0: 네모나게.
1: 그런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그림이나 서예 작품을 보면 한쪽 구석에 빨간색 네모의 인장이 여러 개 찍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왜 그림에 도장을 이렇게 많이 찍었지 싶을 수도 있는데 그 도장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나 호가 들어가게 찍은 것도 있고 작품을 소장하거나 감상했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은 붉은 인장은 작품의 육통과 소장 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정각은 글자만 새기는 작업이 아니라 글자와 함께 여러 문이나 상징적인 표식을 새기기도 하는데 이처럼 글자를 새기는 문화는 우리 생활 속 여러 곳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각자란 주로 나무판이나 현판 등의 글자와 그림을 새기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정각, 각자, 석각 등은 모두 글자를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조형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온 정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정각장인이라는 영화 속 설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각은 기본적으로 글자의 모양과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작업이지만 손끝의 감각과 도구를 다루는 섬세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돌이나 재를 위해 칼을 사용해 글자를 새기는 작업은 조금만 힘이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설정은 이러한 정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감각과 순련이 중요한 장인의 세계를 보여주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장은 정말 작은 물건이지만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기능도 있고 자신의 작품을 알리는 서명이 되기도 하며 과거에는 국가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각이라는 기술을 통해 글자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소 문서를 작성한 뒤 마지막에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빨간색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알고 나면 도장을 좀 더 다르게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네모 안에 새겨진 몇 글자, 그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시대의 문화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에는 남기고 싶었던 흔적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얼굴을 계기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자세히 보지 않았던 도장과 그 뒤에 숨은 예술인 정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0: 이렇게 민 친구가 준비해준 마지막 코너 유익하셨나요?
1: 네.
0: 사실 오늘은 저희의 마지막 라디오 녹음 날인데요. 저희가 이만 8월분을 끝으로 마음에 필름을 붙여드려요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장장 1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 너무 소중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민 친구는 어땠나요?
1: 아, 저는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지 몰랐어요. 저는
0: 맞아요.
1: 제일 처음 파일럿으로 나왔을 때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갈지 몰랐던 거죠.
0: 제가 사실 반년만 하고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학교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 바쁜 일과 겹쳐버리면 조금 하기 힘들고 그랬어서 반년만 하고 그만둘까 했는데 그래도 1년은 채워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민 친구의 말에 아, 그러면은 조금 더 해보자 해서 1년 반년을 더 늘렸고 그렇게 총 1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라디오에 하게 된 게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물론 대본 쓰는 거 내 맘대로 안 써지고 내 맘대로 녹음도 안 되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이렇게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의 이 경험들이 밑바탕이 됐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즐거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의 필름을 붙여드려요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듣기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끝내기 아쉬운데요.
0: 이렇게 끝내기 아쉽지만 원래 아쉬울 때 떠나는 법이 있듯이
1: 방수 칠 때 떠나라 이것처럼요?
0: 네네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화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1: 네.
0: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필름을 붙여드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만나진 못하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만나보도록 해요.
1: 안녕.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피클볼. 국내에서 피클볼에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아직 많은 시민이 피클볼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피클볼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에서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신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한번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완주 비봉클럽의 이성식입니다.
0: 네, 완주 비봉클럽의 이성식님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전북 짱 피클볼 클럽 방기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다음 분. 네,
5: 안녕하세요. 저는 피클볼에 푹 빠져서 일상 속에서 즐기고 있는 직장인 김지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십니다. 피클볼 첫 번째 이야기에 출연하셨던 이성식님, 회장님. 자,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뭐, 역시 피클볼 전도사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피클볼을 즐기면서 네, 살아왔습니다.
0: 네. 그 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클볼 전북에서 어떻습니까?
3: 예, 뭐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피클볼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테니스를 하시던 코치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피클볼을 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0: 아, 네. 테니스 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넘어오고 계시는 추세다.
3: 예,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전북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피클볼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성식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인이만큼 첫 출연하신 두 분 잘 도와서 방송 이끌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3: 네, 잘 알겠습니다.
0: 유계험자시니까 뭐 TV도 나오신 분인데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첫 출연하신 두 분 전주에서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즐겁게 하고 계신 시민으로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4: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0: 지훈님도?
5: 아, 저는 사실 완주에 살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전주를 자주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에서 생활 스포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네네. 이제 전주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사는 곳은 완주이신데 네. 네. 피클볼이 좋아서 전주까지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자, 두 분은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5: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5: 아, 저는 지금 엄청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그 듣기만 했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보지를 않아서 사실은 떨리기도 하지만 네. 신기하기도 좀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차분히 말씀하고 네. 계셔가지고 전혀 뭐 떨리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뭐 잘하고 계십니다.
5: 등으로 막 땀을 지금 막 흘리고 있어요.
0: 네, 그러시군요. 방기영님은 좀 어떠세요?
4: 아,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편안합니다.
0: 아, 글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는 좀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출연이시니까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4: 맞습니다.
0: 지훈님은 이제 완주 군민이신데 네. 두 분 전주와 완주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훈님 먼저 할까요?
5: 네, 저는 완주에서 나고 자라가지고요.
0: 아, 토박이.
5: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전주에서 다 나와가지고 네네. 네, 지금도 완주에는 거주를 하고 있지만 네. 거의 뭐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0: 생활권이 뭐 전주신 거잖아요.
5: 거의 그렇죠.
0: 그러면 네. 여기서 나고 자란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시는 거예요?
5: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0: 40년 넘게. 네. 네. 방기영님은?
4: 아, 저는 고향은 남원입니다.
0: 남원, 춘향의 네, 고향. 네,
4: 고향은 남원인데 이제 네. 직장 때문에 네. 직장 때문에 전주로 이사 왔는데 지금 한 2008년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네, 네.
0: 근 20년 뭐 가깝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남원이 고향이세요?
4: 네.
0: 남원 중앙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용성초등학교 나오셨어요?
4: 아, 저는 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0: 아, 시골이세요? 네,
4: 금지동초등학교라고.
0: 아, 네. 저랑 안 겹치네요.
4: 지금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는 남원시 출신입니다.
4: 아, 네. 같은 고향이시네요.
0: 그렇네요. 아,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 나중에 방송 네. 끝나고 한번 자세한 내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학연 지연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4: 특히 남원은.
0: 그렇죠. 네. 자, 전주에 살아보니 또는 전주 생활권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들이 활발하게 네. 잘 되어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전주로 와서 스포츠를 즐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4: 전주는 아무래도 다른 남원이나 뭐 다른 지역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가 더 잘 되죠.
0: 네. 그럼 성신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비봉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 정말 좋다.
3: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일단 공기가 좋고
0: 아...
3: 네, 익산 IC와 네. 너무 근접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0: 아 그럼 익산까지 금방 가?
3: 익산 IC에서
0: 네,
3: 뭐 5분 거리, 10분 거리죠. 충분하죠.
0: 네,
3: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0: 네. 또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 피클볼 때문에 또 비봉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0: 어떤가요? 네,
3: 많이 옵니다. 예.
0: 네. 그 이성식님이 이제 피클볼 협의 회장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그 관광객분들 피클볼 위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거겠죠.
3: 네, 그것도 조금 만만하겠죠.
0: 네.
3: 좀 죄송하네.
0: 네.
4: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럼요. 네. 자,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네.
1: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 같은 네트 종목의 특징을 모아놓은 피클볼이란 유스포츠가 미국과 호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김동민 기자가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내 피클볼 대회 현장입니다. 탁구 라켓보다 조금 더 큰 라켓으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입문하기가 쉬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입니다.
6: 입문이 좀 쉬운 편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 다 게임도 가능하고 테니스는 이제 몇 년 배워야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2: 테니스와 배드민턴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쓰며 움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7: 라켓이 한 200g 정도 되고 플라스틱 공이고 뭐 스피드가 좀 많지 않고 실내나 실외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2: 피클볼은 즐기려고 고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덜 공격적입니다. 동호인 대회를 늘려가고 있는 대한피클볼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은 전북장 피클볼 클럽 동호인이자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피클볼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사전에 여러 개 질문 드렸는데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4: 어렵지 않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4: 맞습니다.
3: 네, 네,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0: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클볼이 뭐예요? 입니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피클볼은 어떤 스포츠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네, 피클볼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1965년 그 미국의 그 조엘 프리자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고안된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자기만 어른들끼리 놀기가 좀 뭐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그 두 가족과 함께 섬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었대요. 그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네트를 내리고, 근데 배드민턴 아마 라켓이 없었나 봐요.
0: 아.
3: 그리고 이제 그 섬이니까
0: 네.
3: 그 조정하는 배.
0: 노.
3: 예, 네, 그렇죠. 그 노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피클볼은 아주 특이하게
0: 네.
3: 그 라켓이라고 하지 않고 패들이라고 하거든요.
0: 그러니까
3: 조정의 노를 패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0: 네네.
3: 굉장히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다가 처음에 해보니까 또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 이유는 이제 공이 너무 빠르니까.
0: 아.
3: 네, 그래서 이제 또 고안한 것이 공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에 구멍을 뚫으면 공기가 통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0: 네네.
3: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가 테니스 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죠.
0: 오.
3: 그러니까 이제 빠른 공과 느린 공.
0: 네.
3: 어느 것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0: 느린 공.
3: 그렇죠.
0: 예, 예.
3: 그래서 속도를 낮췄다.
0: 아.
3: 굉장히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네트에서 양쪽 약 2m 정도를 논 발리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발리와 스매싱을 못하죠.
0: 논 발리존.
3: 네, 발리를 못하는 존. 그러니까 거기서 발리나 스매싱을 하면 결정구가 되기 때문에
0: 네네.
3: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나 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는 발리와 스매싱을 못하게. 그래서 공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0: 네네.
3: 고안한 것 같아요.
0: 아 처음부터 그 네트 앞에 들어가게.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합니까 스매싱
3: 그렇죠.
0: 앞에서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3: 네 그러죠.
0: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심 상대가 안 되잖아요.
3: 그렇죠.
0: 게임이 안 되니까
3: 그렇죠, 그렇죠.
0: 좀 떨어져서 해라.
3: 그렇죠.
0: 그 존을 네. 논 발리 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군요.
3: 네.
0: 아 그게 있으니까 확실히 주고받기가
3: 네.
0: 전문 용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고받기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넬리라고 하는
0: 아 넬리.
3: 넬리가 네. 테니스가 서너 분의 할 수 있다면
0: 네네.
3: 얘는 뭐 그 두 배 이상. 할 수 있겠죠.
0: 그
3: 다음에 이제 하나, 한 가지 더는 이제 서브를 넣을 때 반드시 언더로만 위에서 내리 꽂는 강력한 서브가 아니라.
0: 아, 저희가 테니스 봤을 때
3: 그런
0: 그렇죠. 서브가 아니고
3: 그렇죠,
0: 언더에서만.
3: 그렇죠.
0: 예. 아, 뭔가 가족 친화적인 게임이라고
3: 예, 예.
0: 생각이 되네요.
3: 예, 그런 것 같아요.
0: 또 아빠가 아이들 위해서 고안해낸
3: 네,
0: 게임.
3: 그렇죠.
0: 예. 예. 아, 그렇군요.
3: 네.
0: 알겠습니다. 참, 두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테니스, 탁, 배드민턴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분명 이런 스포츠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테니스는 좀 노동에 가까운 것 같고
0: 아.
4: 그리고 저는 테니스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몇 년간 하셨습니까?
4: 한 15년 정도
0: 와,
4: 됐어요.
0: 네.
4: 뭐 대회 우승도 몇 번 했었고,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대회 우승을 하려면은 거의 뭐 쉬운 말로 뭐 테니스장에서 살아야 돼요.
0: 네네.
4: 뭐 다 팽개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피클볼을 알기 전에는
0: 네네.
4: 테니스가 제일 좋은 운동이다.
0: 거의
4: 테니스 전도사 역할을 했었는데 피클볼을 알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저는 이제 탁구 같은 경우는 좀 그 어렸을 때 좀 쳐봤고요.
0: 네네.
4: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한 1년 했었어요.
0: 오.
4: 근데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배드민턴은 금방 배우기는 하는데
0: 네.
4: 부상의 위험성이 많아요.
0: 맞아요. 네.
4: 그래서 중간에 테니스 치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무릎 수술도 했거든요.
0: 아이고 아이고.
4: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뭐 이렇게 완벽하게 피클볼만 완벽한 스포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제 나이 그다음에 부상의 정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피클볼이 저한테는 가장 최적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장점이 저희 와이프를 테니스 가르쳐봤고
0: 네네.
4: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치기도 했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피클볼에 와이프는 지금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도 치러 갔어요.
0: 함께 하고 계시는
4: 네,
0: 아내분이랑
4: 같은 클럽에 짱 피클볼 클럽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0: 네.
4: 좋으신 분들하고 또 같이 만나서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0: 지우님 저기 코트가 배드민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이즈가?
5: 네 맞습니다. 배드민턴하고 코트가 비슷해요.
0: 그러니까 배드민턴 코트가 있는 데면은 피클볼 할 수 있는 거죠.
5: 네 맞아요.
0: 네트만 좀 내려놓고.
5: 네, 맞아요. 네.
0: 그렇죠. 네. 패들이 탁구채보다는 탁구 라켓보다는 크잖아요.
5: 네.
0: 그렇죠.
5: 네.
0: 그 코트는 배드민턴 코트인데 네. 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스매싱이라고 해야 돼요? 치는 거 보면 테니스 같기도
5: 네,
0: 하고.
5: 네, 네. 동작이나 자세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네. 테니스 동작이 좀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0: 이것도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세 가지를 다 이 피클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5: 네,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또 여쭤볼게요. 출연자분들의 피클볼을 시작한 계기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3: 집사람이 제가 이제 대만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0: 아~
3: 매년 대만의 타이베이에 가서
0: 네.
3: 갈 때마다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가서 테니스를 즐겼어요. 그쪽 클럽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 그 테니스장과 피클볼장이 옆에 있었는데 피클볼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인들이 네. 피클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드민턴장이었는데 거기 네 면인데 두 면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0: 네네.
3: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대만인 친구들이 그쪽으로 막 가버렸으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같이 가서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거 앞으로 이제 틀림없이 이거 인기가 있겠구나. 그쪽에서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3년 보니까 테니스장은 거의 텅 비고 피클볼장으로 싹 까버리더라고.
0: 아. 네.
3: 그리고 이제 그 테니스가 그 다른 나라 이제 막 검색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뭐 베트남, 태국 막 이런 뭐 미국 쪽은 물론이고.
0: 네네. 네.
3: 그래서 이제 저도 아, 이게 이제 저는 평소에 테니스는 좀 그 동양인에게 좀 안 맞는 스포츠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상도 많고
0: 네네.
3: 그다음에 그 4대 메이저 대회 세계 거기에서 동양인이 우승을 못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동양인에게는 맞지 않는 스포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체력에 맞는 스포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양으로 격한 운동으로 보면 맨 위에가 저는 테니스, 축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네.
3: 근데 한 4, 50대까지는 그걸 할 수 뭐 해도 괜찮은데 이제 한 50 정도가 넘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어떤 그 체력의 한계, 부상 위험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포츠가 바로 밑에가 이제 그 피클볼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피클볼을 이렇게 즐기다가 이제 뭐 한 지금 계획으로는 한 뭐 80 정도, 80세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거기 피클볼도 한계가 오면 다른 걸로 가야겠다.
0: 네.
3: 어쨌든 제가 저는 그 대만에서 이렇게 그 직접 체험을 하면서
0: 네네.
3: 그거 이제 그게 계기가 됐죠.
0: 정말 건강하게 사는 분 같아요.
3: 아 그래요?
0: 네. 방기영님은
4: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0: 네.
4: 그 빌 게이츠가 피클볼을 치는 걸 봤습니다.
0: 아, 빌 게이츠도 예. 피클볼 칩니까?
4: 엄청난 매니아입니다. 아. 빌 게이츠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0: 네네.
4: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이거 테니스도 아니고 배드민턴도 아니고 탁구도 아니고 이게 뭐지? 자세하게 좀 파봤죠.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벌써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하고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엄청나게 미국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프랑 둘이서 네트하고 패드라고 사가지고 공하고 사가지고 공원에서 치기 시작했어요.
0: 야외 공원.
4: 네, 야외 공원에서.
0: 네.
4: 근데 이제 둘이 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와이프가 너무 안 되니까 와이프도 금방 실증내고 안 되니까.
0: 짜증내셨어요?
4: 짜증은 안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와중에 몇 년이 지났죠. 몇 년 지났는데 직원이 우연찮게 피클볼 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고 나는 아무 그냥 무조건 갔죠. 무조건 가봐서 봤더니 거기가 이제 그 지도자 자격증 그 반이 있었어요.
0: 네네.
4: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 자격증 반에 들어가서 하다가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전주대 체육관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 지도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초등학교를 네. 올 1월부터 대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얼마 안 됐네요.
4: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풍적으로 회원들이 막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0: 50여 분 넘으신다면서요. 네.
4: 그래서 이제 대회도 나갔고.
0: 네. 지윤님은
5: 저는 원래 테니스를 좀 배우고 있었었는데요. 네. 한 8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가 너무 멋진 운동이고 하긴 한데 그 처음 배우는 저한테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비봉협회 회장님께서 네. 피클볼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피클볼을 이제 처음 치러 갔는데 배우기도 너무 쉽고 그 뭐 조금 잠깐 설명 받고 바로 게임을 또 했어요.
0: 네.
5: 또 게임을 하니까 이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금방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루 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저는 정말 피클볼을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피클볼을 막 치러 다니려고 그 하이에나처럼 어디에서 네. 피클볼을 치지 막 이런 거 돌아다녔던 지금까지도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0: 네, 하루 경험하셨는데 그냥 푹 빠져버리셨네요.
5: 아 이게 피클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TV나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한 번을 그냥 쳐보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요. 이게 한번 딱 쳐보면. 처음 치신 초보자여도 네. 너무 재밌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쾌감 있는 소리가 있어요.
0: 네네.
5: 그 소리가 또 스트레스도 좀 되게 날려줍니다.
0: 딱딱한 소리 같기도 하면서 좀 시원한 소리.
5: 네, 맞아요.
0: 플라스틱 맞습니다. 공을 맞는 소리니까
5: 네,
0: 그렇죠?
5: 네,
0: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교롭게 세 분 다 테니스를 하시다가 이제 피클볼에 빠져 계시는데 여전히 테니스를 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네, 안 그렇습니까?
5: 네.
0: 네. 자, 그럼 1부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그 전주가 여전히 불모지지 않습니까? 피클볼 전용구장 하나 뭐 제대로 갖춰준 데가 없고 그런 전주에서 전북짱 피클볼 클럽을 창단해내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셨는지.
4: 그 지금 현재 총무를 맡고 계시는 김성교 그분 이제 군인이신데
0: 네.
4: 그분이 그 기전대학교 그 학군단에 파견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전대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0: 네네.
4: 그래서 우연찮게 또 거기도 또 피클볼을 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서 치게 됐죠. 이제
0: 기전대 체육관에서. 네,
4: 그 네. 코트가 없다 보니까
0: 네네.
4: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를 만난 거죠. 이제
0: 네네.
4: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젊으신 분이 그 교육행정직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한번 그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체육관을 학교 체육관을 그래서 거기가 익산에서 그 교육청에 계신 분인데
0: 네.
4: 여기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0: 아 동초등학교.
4: 네, 동초등학교.
0: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
4: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몇몇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잘 한번 키워봅시다 해가지고 동초등학교 코트장이 생기니까
0: 네네.
4: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0: 배고팠던 분들.
4: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생활체육 담당자 쉽게 말해서 그,
0: 예? 공무원?
4: 예, 그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0: 아...
4: 쉽게 말해서 제가 느낀 제가 그 국민 그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었거든요.
0: 네네.

0: 공원에서 칠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공원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라인만 그려주고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와서 자기 그 네트를 사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라인만 그려달라고 했더니 뭐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치는 시간을 피해서 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민원만 자기가 그 맞을 민원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혹시나 들으실 담당자분이 계신다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방기영님이라는 분입니다.
0: 민원은 안 넣습니다.
1: 네, 아니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예.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클볼의 매력입니다. 타 지역, 뭐 국내든 외국이든 좋습니다. 피클볼 인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 저는 하여튼 뭐 대만 현지에서 제가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고향의 비봉에 그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피클볼을 조성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매스컴 이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1: 네.
2: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느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또 전라북도가 또 제일 느린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 네. 네. 저도 경기도 파주에서 체육교사하고 있는 이제 지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방송 준비하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파주는 피클볼 좀 알아? 했더니, 아, 당연히 알지. 모르냐고 들었어요. 어, 어때? 그 주변 환경이 했더니 파주는 지금 다리 밑에 공간들이 항상 있잖아요. 갈수록 다리 밑에 뭐 족구장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피클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전, 광주도 좀 활성화돼 있나요?
3: 대전? 네. 뭐 광주. 대회를 유치할 정도니까요.
1: 아, 뭐, 거긴 대회까지예요?
3: 네. 저희 클럽에서도 대회를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1: 오, 박수. 네.

0: 본인이 우승하셨나요?
1: 저는 3위 했습니다.
0: 아, 3위? 네. 네.
1: 그 다른 부위에서 열심히 한 젊은 친구하고 배드민턴 오래 하셨던 분하고 같이 페어를 해가지고 네. 그 우승을 했습니다.
0: 아, 네. 광주나 대전에 그 대회를 유치할 정도면 그만큼 뭐 동호인 수도 많고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주는 아직 좀 그게 미비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1: 제가 그 광주 대회를 지금 두 번 나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첫 번째 나갔을 때도 깜짝 놀랐고
0: 규모가
1: 네, 두 번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거기 행사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왔고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0: 네네.
1: 그래서 아 이게 왜 전라북도는 이렇게 못하지? 약간 그런 서운함 개인적으로 예, 약간 좀
0: 열등감
1: 예,
0: 느끼고
1: 예. 그래서 아 부럽기도 하고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장님이 아마 추진하실 겁니다.
0: 아, 이성심 회장님께서 몰아주기, 몰아주기.
1: 적극 도우기로 했어요.
2: 아, 같이 해야죠.
0: 네. 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클볼의 매력은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장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피클볼 즐기려면 어떤 것들을 좀 갖춰야 합니까?
1: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패들만 있으면 되고요.
0: 네.
1: 공은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클럽 같은 경우는 공을 그냥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0: 구매해서.
1: 네. 그래서 크게 뭐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클럽 내에서만 운동을 한다면.
0: 네네.
1: 혹시 이제 다른 데 가서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실 거면 본인 공이 있어야 되겠지만. 패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0: 네, 성심님. 네,
2: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처음 피클볼을 접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패드의 가격이 좀 문제가 있겠죠.
0: 네. 네,
2: 패드 가격은 뭐 최저 뭐 한 2-3만 원부터 최고 한 5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많던데요.
2: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만 넘으면 되겠다. 너무 뭐 처음부터 50만 원짜리 사지 마시고
0: 네네.
2: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고 공은 뭐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3-4천 원 뭐 이 정도니까 서너 개만 구입하셔도 되고 테니스에 비해서 월등히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써요. 제가 3년 하면서 두 개 정도 깨트려졌거든요.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볼값은 거의 안 든다고 보고요.
0: 네네.
2: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 그 신발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0: 신발,
2: 운동화.
0: 네네.
2: 그래서 운동화는 뭐 저는 테니스화를 추천하는데 피클볼 화도 나와 있긴 해요.
0: 아 있긴 있어요.
2: 네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었거든요. 뭐 비슷하겠지.
0: 네,
2: 그래서 테니스화 정도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편한 복장.
0: 간편한 복장,
2: 아, 뭐 이런
0: 멋을 정도. 내면 더 좋고,
2: 아, 그렇죠, 그러지.
1: 점점 그, 화려해지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그 지난번에 그 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0: 네.
2: 그 젊은이들이 진짜 멋지게 차려입었더라고.
0: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박기영님이 저기
1: 방기영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들리는 소문에 방기영님이 이제 우승하러 가는 게 아니라 패션 구경 가신다면서요?
2: 그래요?
0: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2: 그럴 수 있겠네.
3: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저희 아, 그
1: 광스럽네요.
0: 저희 피클볼 공. 배드민턴은 셔틀콕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0: 따로 칭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공이라고 합니까?
2: 공, 볼이라고 해요.
1: 볼이라고 해요.
0: 그냥, 그냥 공, 볼이라고
1: 피클볼.
0: 아, 뭐 궁금했던 게 패들 가격도 중요한데 저도 이제 막 이제 시작해서 저렴한 걸 이제 구입했는데 제 건 300g이더라고요 무게가. 근데 또 어떤 분들도 200g을 주로 쓰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이게 무게 초심자한테는?
2: 저는 좀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초기에 저도 한 5만 원짜리를 썼었거든요.
0: 네.
2: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와. 그 초기에 제가 손목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거 피클볼도 이게 손목이 아프구나 했었는데. 그 패들 문제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 무거운 거.
2: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초보자들이 이게 뭐 한 2-3만 원짜리 사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0: 네.
2: 손목 같은 거 부상당하고 나 이거 못해 이렇게까지 제가 걱정돼서 혹시나 그런 거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한 10만 원 정도면 거의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가볍고 탄력도 좋고 약간 그 스핀 드라이브도 잘 걸리고.
0: 네.
2: 근데 뭐 2, 3만 원 같은 경우 완전 밋밋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0: 지훈님은 어떠세요?
3: 저는 완전 초보에서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한 3만 원짜리 패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초보자인 저 입장에서는 3만 원짜리의 어떤 그 안 좋다 좋다의 느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 여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에 들어와서는 이제 패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패드를 조금 너무 그 큰 비싼 가격으로 하지 마시고 네. 좀 저렴하게 시작을 하셨다가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기한테 조금 맞는 무게랑 패들의 크기랑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하시다가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초급이지만 처음에 3만 원짜리로 시작했다가 한 5, 6만 원짜리로 했다가 네. 이제 지금 그 협회장님이 추천하신 아, 네. 10몇만 원짜리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무게는 대략 몇 그램 정도 되세요?
3: 무게는 처음에 저도 한 300g 정도 시작했다가요. 지금 한 200g? 왜냐면 전 또 여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250하고 200g을 이렇게 번갈아 쓰거든요.
0: 아, 두 개나 있으세요?
3: 네. 왜 그러냐면 이제 200g은 패들이 가벼운 대신에 힘 실리기가 여자 힘으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조금 패들이 무거우면 이렇게 공에다 힘 실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 대신에 이제 패들을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이렇게 두세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그냥 바꿔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0: 네, 반경님은 지금 가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패들의 가격?
1: 제 거요?
0: 네네.
1: 아, 저 비싼 겁니다.
0: 10만 어쨌든 10만 원 이상의 네, 것을
1: 아니 저는 이제 좀 유튜브 보고 해외 유튜브가 낙엽 패들에 대해서 그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서 종합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그다음에 파워도 있고
0: 네.
1: 제한 또 이 길이가 있거든요. 손잡이 길이가 그래서. 그 길이도 저는 좀 긴 것이 좋아가지고 긴 걸로 했고 여러 가지 저한테 잘 맞는 패드를 찾은 것 같아서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0: 네. 자기한테 맞는 패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이것저것 써봐야 되는 네. 거고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니까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면 2부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 유일한 그 피클볼 클럽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클럽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클럽이잖아요. 동초등학교에 있는 네, 전북장 피클볼 클럽이. 네. 대체 어떤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오셔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3: 저희... 아주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 같은 직장인 분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으시고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요. 연령대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 접하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나가셔서 하실 만큼의 이렇게 실력자들이 다 같이 공존해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희 클럽의 장점은 처음 오신 분들도 어색하지 않게 회원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이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도 덤으로 너무 좋거든요. 저희 짱 클럽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그 서로 잘 모르잖아요.
0: 네.
1: 처음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씩 같이 운동한 사람들처럼 네.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친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괜찮은 운동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3: 저는 네. 라켓 운동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운동 그 집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야만이 초보자들이 경기도 할 수 있고 또 텃세가 있다. 그럼, 이런 얘기가 그럼요.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근데 피클볼은 텃세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 막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네. 오시면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참여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2: 비봉은 이제 뭐 어쨌든 시골 산속이니까 지역 주민 저는 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농사만 짓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이제 그 퇴직하고 막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 10명 이상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으로 그 저는 그 지역에 좀 이렇게 토박이들과 많이 함께 가고 싶어요.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노래 듣고 돌아와서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피클볼과 전주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현 시점 전주의 피클볼 환경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테니스면 테니스, 기존에 해왔던 스포츠에 대해서 배드민턴, 뭐 족구, 뭐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새로운 스포츠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자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되는데, 네네. 자기가 하는 스포츠가 가장 유일한 스포츠고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0: 테니스 하시면서 네,
1: 테니스 하면서 가장 좋은 운동이 테니스다. 이게 장막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아 새로운 스포츠 저게 뭐지?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뭐 시의원이나 누구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 선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시민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그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하고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좀 아쉽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알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발전이 되겠죠. 네. 죄송하지만 민원은 안 넣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0: 네. 강기영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 직접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배드민턴 코트장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코트만 먼저 경험해 볼 수 있게 좀 다양한 거. 네. 한 코트만 먼저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1: 지금 실외 코트장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외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실내에서 치시지. 네네. 그런 코트장이 비어 있으면 그 코트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지우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2: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피클볼은 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드민턴 코트 한 면만 주셔도 거기에서 한 번만 즐겨도 그리고 이게 또 그 전문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리고 요즘 100세, 200세, 120세 세대인데 그 파크 골프에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 그 피클볼도 같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3: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피클볼 그 구장을 조성할 때 네.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전주에서 20년간 살고 완주 비봉의 고향으로 귀향을 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공모 사업에 눈이 떴어요. 가지고 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 종합 개발 사업 공모해 가지고 그때 이제 한 30억 정도가 저희 마을로 오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테니스장도 지었고 마을회관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막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피클볼장도 지었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계속 날마다 군청 홈페이지 검색하다가 이제 드디어 찾은 것이 마을 가꾸기 사업 그래가지고 그 5억을 공모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피클볼장을 전국 최초로 최다로 거기다 비봉면에 질 수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전라북도 공모사업 생생마을 가꾸기 사업 또 이제 공모해가지고 그게 돼서 또 뭐 펜스나 공이나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샀고 또 이제 마을 주민들과는 지금 그 신안군이 햇빛 마을로 뜨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한 가구에 연 500만 원이 들어오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뭐 풍력 발전 뭐 이런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던데 그저께 이제 마을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글로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 가지고 이제 그걸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금도 그 생생마을 가꾸기 사업 공모 사업에서 500만 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네. 그 돈으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생생마을 가꾸기 담당했던 친구가 우리 마을 하는 거 저와 우리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그 피클볼 뭐 도구도 쓰고 햇빛 마을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북도에 그 사무장들을 다 데리고 한번 오기로 했대요.
0: 네.
3: 피클볼이 뭐냐. 그래갖고 이제 좋다.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달에 내년도에 3억짜리 파워빌리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 네. 공모해가지고 지금 가장 그 비봉의 문제점인 지붕을 씌우는 거. 이제 H빔으로 해서 네네. 3억짜리 공모해서 이제 지붕만 씌우면 상당히 많이
0: 완벽한
3: 날씨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장이 뭐 몇 개가 있다. 두세 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 잘 해가지고 물론 강압적이면 안 되죠.
0: 네네.
3: 합법적이면서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면서 피클볼 인구가 늘어나면 그래서 뭐 계속 전용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게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전주에도 저기 이성식님 같이 좀 일 잘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공모 사업도 좀 해보. 응해보고
2: 방기영 선생님
1: 그러면 좋을
0: 텐데 말입니다.
3: 네. 아 예산
1: 완주는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주는 지금 유태유태하다고 그런.
0: 뭐 뉴스 보면은 뭐 말이 많죠. 요즘 뭐 전주시 재정 문제.
3: 네, 네. 그게 완주 군사업이 아니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였고
0: 아, 네.
3: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생마을 갖고도 전라북도 사업이었어요. 전주도 혹시 네.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그 완주군 체육회에 정식으로 이제 완주군 피클볼 협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그 한 500만 원 정도를 또 이제 대회 운영비로 써야 되거든요.
0: 오, 네네.
3: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제가 뭐 수십 가지 그 서류 갖추면서 등록했는데 전주시는 그렇게 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전국대위보다도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0: 네.
3: 전라북도대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도 하고 뭐 익산시에서도 하고 뭐 군산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완주만 해? 다른 데도 빨리빨리 좀 해. 이제 그런 솔직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해야 같이 발전되잖아요.
0: 그럼요.
3: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 많이 배우겠습니다.
0: 네. 방기영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이 배워서
0: 네.
1: 추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니, 뭐, 피클볼에 대한 열정들이 뭐 가득하신 분들이라 뭐, 한 시간 갖고는 이제 이야기가 부족한데,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질문. 비봉 피클볼 협회, 그리고 전북장 피클볼 클럽, 가입, 을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용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 방법을 한번 좀 소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들을 받기는 받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하고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0: 네네.
1: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가입은 받는데 조금 그런 제약이 있다.
0: 네네.
1: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한다. 그런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 월수 외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좀 멀기는 한데 검산초등학교 김제 검산초등학교.
0: 검산초등학교.
1: 거기 이제 김제 피클볼 클럽이라고 거기서 이제 기존에 여기 짱 피클볼 회원분이 김제 분인데 그분이 그 창단을 했어요.
0: 네네.
1: 만들어가지고 그분 거기도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0: 그래서
1: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레슨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장소가 비좁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운동을 해도 돼요.
0: 네.
1: 짱 피클볼 회원은 무료.
0: 그쪽에서
1: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도 이제 김제 피클볼 거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좀 거리가 좀 멀어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 저희는 그 뭐 인터넷 검색창에 비봉 피클볼 클럽 치면 뭐 주소, 뭐 전화번호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0: 네.
3: 그 참고하시고 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5시 반부터 한 3시간 정도 거의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오시면 성심성의껏 잘 예, 보필하겠습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피클볼을 사랑하는 세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치할 시간인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네, 방기영님.
1: 짱피클볼 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그 비봉 클럽에 또 연락을 하셔서 다 연락이 되니까
0: 네네.
1: 같이 그렇게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 저희 짱 피클볼 클럽이 지금 이렇게 원래 대회 같은 것도 해요.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저희하고 익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제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비봉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이렇게 대회도 해갖고 저희끼리 그냥 재밌게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오후에는 비봉으로 가셔서 피클볼을 하셔도 되고 오전에는 그 부사관학교가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무료로 오셔서 즐길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동초등학교가 너무 인원이 많다고 하면 주말에는 부사관 오전에 부사관으로 오셨다가 재밌게 즐기시. 그리고 오후에는 비봉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치시면 아마 그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네, 하루 종일 피클볼만 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못했던 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 몰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셔도 아마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좋습니다. 성신님 말씀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3: 아, 뭐 이제 그 시대가 뭐 그 요즘 그 AI가 엄청 뜨고 있고 AI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1차 산업 혁명의 그 버금가는 그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더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결국은 체력 스포츠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스포츠를 많이 가르치고 있고 왜 피클볼은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것을 내가 패들로 보내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능력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2, 3년 정도 갖춰놓으면 평생 그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잊어먹지 않고 평생 하듯이
0: 네.
3: 그래서 피클볼도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어렸을 때 익혀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클볼로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성식, 방기영, 김지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하루를 가늠하는 질문은 단순하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익숙한 것에만 머물렀는가? 그 대답이 곧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중에서.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는 전주 이야기 진행자 홍주환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와 감독, 새로운 영화가 처음 공개되는 극장, 영화가 끝난 뒤 감독과 관객이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영화관 안에서만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골목이 영화관이 되고 한옥마을과 풍남문 주변이 야외 극장이 되며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리와 카페, 서점과 전시장에 모여 자신이 본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주는 흔히 한옥과 한식, 판소리와 전통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전주의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영화의 도시 전주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예술영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다른 영화제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2026년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주국제영화제를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 표현도 준비했습니다. 영화에 관해 잘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독립영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영화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영화제가 우리 삶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편안한 이야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된 2000년 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음악을 듣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실 곡은 영화의 첫 장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줄 음악입니다. 타이타닉 OST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어로 전주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영문 첫 글자를 따서 JIFF, 우리말로는 지프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 동안 열렸습니다. 당시 영화제의 슬로건은 대한 독립 디지털이었습니다. 제1회 영화제에서는 21개국에서 온 184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개막작은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 폐막작은 일본 스와 노부히로 감독의 M 아더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한 독립 디지털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은 기존에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영화 언어와 새로운 관점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독립은 영화 제작자가 거대한 자본이나 상업적인 요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오늘날에는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2000년 당시에는 영화계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상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바로 그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유명 배우가 출연한 대규모 영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감독이 만든 작은 영화, 사회에서 쉽게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담은 영화, 형식과 장르의 경계를 실험하는 영화에도 관객을 만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영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축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 영화관에서 주로 만나는 상업영화는 많은 관객이 쉬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반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는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는 결말을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는 배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삶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영화는 우리가 외면했던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따라가다 보면 영화가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영화는 우리를 우게 하고 울게 만드는 오락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잠시 경험하게 해주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고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만나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제는 단순히 여러 편의 영화를 모아서 상영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 세대와 삶이 만나는 커다란 대화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영화 한 편이 있으신가요? 영화를 본 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거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을 떠올렸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영화는 상영이 끝난 뒤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상영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랜 시간 지켜온 것도 바로 그런 영화의 힘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제의 슬로건인 우리는 늘 선을 넘지입니다. 영어 표현은 Beyond the Frame, 우리말로 옮기면 프레임 너머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규칙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화가 가진 기존의 형식과 장르, 제작 방식과 상영 공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표현 방식과 경계 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라는 예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영화제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를 직사각형형 스크린 안에서 봅니다. 감독은 그 사각형 안에 어떤 장면을 넣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지 선택합니다. 이 사각형을 흔히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뒤 관객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프레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고 잊힌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새로운 예술과 기술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Beyond the Frame은 크림 밖으로 이어지는 영화의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전통적인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 영화, 공연과 결합한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단순히 상영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감독과 배우가 관객을 직접 만나는 관객과의 대화, 전문가의 해설이 함께하는 클래스, 영화 산업 관계자들의 토론과 포럼도 진행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영화관 좌석에 앉아 조용히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지만 전주의 오래된 골목이나 문화 공간에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이때 영화의 배경은 스크린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 밤하늘의 바람,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오래된 건물의 벽과 거리의 불빛까지 모두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화의 도시인 전주가 가장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전통과 현대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음 세대로 연결할 때 전통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영화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표현을 응원할 때 영화 문화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주는 한옥과 판소리, 한지와 음식이라는 전통 위에 독립영화와 디지털 영상 문화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라는 도시와 매우 잘 어울리는 축제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그것이 영화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주입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넘어보고 싶은 선은 무엇인가? 익숙한 생활의 선일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일의 선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처럼 거창한 모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는 것,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미뤄두었던 꿈을 작은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우리 삶의 프레임을 넓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봄 열린 2026년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돌아보겠습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렸습니다. 54개국에서 온 236편의 영화가 전주 시내 5개 극장, 21개 상영관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영화제 기간 610회의 상영이 진행됐고 그 가운데 443회가 매진됐습니다. 총 관객은 69,490명, 좌석 점유율은 82.3%였으며 754명의 국내외 게스트가 참여해 269회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많은 관객이 전주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의 가치는 관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작품이 소개됐고 영화를 통해 어떤 사람과 생각이 만났는가입니다. 2026년 영화제의 개막작은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의 삶과 고뇌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켄트 존스 감독과 배우 그레타 리도 전주를 찾아 관객을 만났습니다. 폐막작은 김현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남태령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2024년 12월 남태령에서 일어난 농민과 시민들의 만남과 연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개막작이 예술가의 내면과 창작을 이야기했다면 폐막작은 우리 사회의 실제 현장과 사람들의 연대를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작품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국제 경쟁 대상은 에세키엘 살리나스와 라미로 손시니 감독의 서서히 사라지는 밤이 수상했습니다. 한국 경쟁 대상은 이선혁 감독의 흘려보낸 여름, 한국 단편 경쟁 대상은 태지원 감독의 터치 투기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쟁 부문은 유명 감독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신인 감독이 작품을 공개하고 관객과 영화산업 관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의 경쟁 부분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영화를 만들었는지 순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감독의 다음 작품을 응원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가능한 영화라는 정규 섹션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많은 자본이나 완벽한 제작 환경이 없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영화를 만들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줍니다. 또한 2026년 영화제에서는 배우 안성기의 영화 세계를 돌아보는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대중적인 작품뿐 아니라 많은 독립 예술 영화에도 참여하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배우였습니다. 영화제는 그의 익숙한 대표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을 통해 배우 안성기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영화인의 작품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상영입니다. 골목상영은 영화의 거리와 한옥마을 주변의 개성 있는 공간을 야외극장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는 평주차장 주변 전주중앙교회 광장, 풍남문, 완판본, 문화관 등 다섯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배리어프리 영화가 무료로 상영됐고 일부 회차에서는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렸습니다. 영화관 밖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두운 골목에 스크린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기다립니다. 화려한 시설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주민과 관광객,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장면이 됩니다. 상영이 끝난 뒤에는 평범했던 골목도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영화 속 장면과 전주의 실제 풍경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00필름스 인 100포스터스, 우리말로 100편의 영화 100개의 포스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100편을 선정하고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각 영화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해 100개의 포스터를 만드는 전시입니다. 2026년 제12회 전시는 문화공판장 작당과 영화의 거리에서 진행됐으며 시네마 타운을 주제로 극장과 영화의 시각 문화를 살펴보는 전시와 대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 포스터를 배우의 얼굴과 영화 제목이 들어간 홍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시의 포스터는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과 핵심 이미지를 한 장의 시각 예술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관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포스터 역시 정답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영화와 디자인, 사진과 미술이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의 선을 넘는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전주 프로젝트입니다. 전주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와 창작자를 발굴해 기획과 제작, 후반 작업과 배급을 지원하는 산업 프로그램입니다. 장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전주랩, 전북지역 단편 영화를 지원하는 전주랩 단편, 완성 단계의 장편 독립 영화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워크인 프로그레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완성작만 보면 한 편의 영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시나리오뿐 아니라 제작비, 촬영 장소, 배우, 장비, 편집, 음향, 자막, 홍보와 배급 등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주 프로젝트는 좋은 아이디어가 제작 환경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영화제가 단 열흘 동안 영화를 보여주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영화가 태어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관객과의 대화, 흔히 GV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GV는 게스트 비짓의 줄임말로 사용되며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관객을 만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관객은 영화를 보며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고 감독은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와 촬영 과정, 장면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다만 감독의 설명이 언제나 영화의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영화가 공개된 뒤에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해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의도와 관객의 해석이 만나면서 한 편의 영화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처럼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를 본다는 말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섭니다. 영화를 보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걷고 전시를 감상하고 도시를 경험하는 것까지 모두 영화제의 일부가 됩니다.

전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입니다. 한옥마을을 걷던 외국인에게 전주국제영화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문장을 먼저 읽고 우리말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전주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festival began in the year 2000. 이 영화제는 2000년에 시작됐습니다. It is one of Korea's major festival for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축제 중 하나입니다. The festival supports new filmmakers and introduce creative films for around the world. 이 영화제는 새로운 영화인을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창의적인 영화를 소개합니다. Its slogan is Beyond the Frame. 영화제의 슬로건은 Beyond the Frame, 프레임 너머로입니다. During the festival, the street of 전주 become part of the cinema. 영화제 기간에는 전주의 거리가 영화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Visitors can watch films, meet directors and actors and enjoy exhibition and outdoor screen. 관람객은 영화를 보고 감독과 배우를 만나며 전시와 야외 상영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 is famous for its traditional culture, but it is also a city of creative and independent cinema. 전주는 전통 문화로 유명하지만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영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The festival brings tradition, art, people and cinema together. 전주 국제 영화제는 전통과 예술, 사람과 영화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If you visit 전주 in Spring, I recommend experiencing the film festival and the city together. 봄에 전주를 방문한다면 영화제와 전주라는 도시를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설명할 때 모든 내용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세 문장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The 전주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gan to 2000. It supports independent films and new filmmakers. Its slogan is Beyond the Frame. 이 세 문장은 영어 스토리텔링이나 외국인 관광 안내를 할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관광객이 영화와 전주영화를 찾는 함께 즐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거리에서 영화를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주영화의 거리는 객사와 고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극장과 행사장, 굿즈숍과 홍보 공간이 운영되고 영화를 보러 온 관객과 영화 인들로 거리가 활기를 띕니다. 영화 한 편을 본 뒤 곧바로 다음 상영관으로 이동하기보다 잠시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에 앉아 영화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적어보거나 친구와 서로의 감상을 나눠보십시오. 좋은 영화 감상은 영화의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였을까? 이 인물의 선택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영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영화를 깊이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의 거리에서 전주 한옥마을까지 걸어보는 것입니다. 객사와 영화의 거리에서 출발해 풍남문과 남부시장, 전동성당과 경기전,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저녁에는 독립 영화를 감상하는 일정입니다. 이 여행은 전주가 전통 문화의 도시인 동시에 현대 예술의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전주의 음식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화제 기간에 전주를 찾은 사람에게 영화만큼 기대되는 것이 바로 전주의 음식입니다. 전주 비빔밥 과 콩나물국밥, 남부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전주의 디저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식사를 하며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영화제 여행의 중요한 즐거움입니다. 특히 혼자 영화제를 찾았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제는 혼자 영화를 보러 오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혼자라서 보고 싶은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도시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GV에 참여하거나 전시와 야외 상영을 찾다 보면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을 한 편 정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배우나 익숙한 장르의 영화도 좋지만 평소에 보지 않았던 나라의 영화,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영화, 다큐멘터리나 단편 영화에도 도전해 보십시오. 모든 영화나 영화가 재미있거나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영화는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방식의 영화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제에서는 영화를 평가하는 것만큼 나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를 본 뒤 짧은 감상 기록을 남겨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가지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 둘째, 가장 마음에 가던 인물은 누구인가? 셋째, 감독이 관객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넷째,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이 네 가지에 답하면 전문적인 영화 지식이 없어도 자신만의 영화 감상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외로움을 바라보게 한 작품이었다. 이 영화는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주변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결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주인공의 쓸쓸한 표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영화는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콘텐츠가 아니라 나의 삶과 생각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부터 2026년 제27회 영화제의 주요 이야기,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골목 상영과 포스터 전시, 그리고 외국인에게 영화제를 소개하는 영어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대한독립 디지털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 Beyond the Frame이라는 문장을 통해 새로운 영화와 새로운 창작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화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영화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나이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단정,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만든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처럼 우리도 자신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면을 한 번에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장면 하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보고, 보지 않던 영화를 한 편 보고, 미뤄두었던 사람에게 연락하고,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꿈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우리 삶의 프레임을 조금씩 넓혀줄 수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주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새로운 영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듯 우리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뒤 기억에 남는 영화 한 편을 다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한 문장을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방송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슬로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 Beyond the Frame. 프레임 너머에는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이야기와 사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홍주환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영화 한 편처럼 오래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오늘이 벌써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8월의 날씨는 삼복 도입보다 더 더운 낮 최고 기온이 34도 이상으로 3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38도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편 도내 지자체에서는요, 각종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주 가맥축제가 전북대 복합경기장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8월 14일과 16일까지 3일간 엘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 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더위와 젊음 마음껏 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전주 세계 태권도 페스티벌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스포츠 전북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부 오늘 첫 코너 프로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 현대 소식 전해드리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더위에 건강하시죠?
2: 아유, 너무 덥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선수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자, 그 K리그 21라운드 최대 빅매치, 전설의 매치라고 표현합니다. 전북현대와 FC 서울과의 경기. 통산 95번째 경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를 팬들이 보시면서 전설 매치다운 명승부였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 K리그의 1, 2팀의 경기였고
1: 네.
2: 네, 축구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였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1: 네.
2: 경기의 내용과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였다고 보고요.
1: 네, 네.
2: 특히 그 전북 같은 경우는 홈에서 승리를 하고 서울과의 승점을 좁히면서 추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1: 네.
2: 무승부로 끝났다는 게 좀 아쉬움이 큰 그런 경기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비록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그 리그 1위 서울과 2위 전북의 맞대결답게 근데 관중의 열기는 대단했어요. 그 더운데도 2만 2천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2: 아, 정말 뭐 그날 저는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1: 네.
2: TV로 봤을 때도 그랬고 뭐 최근 뭐 기록적인 폭염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내가
1: 네.
2: 2만 명이 넘는 그런 관중이 전주성에 모였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덥지 않았을까 싶고요.
1: 네, 네,
2: 네. 네, MGB나 그다음에 소신의 그런 응원
1: 네.
2: 이런 응원은 이런 열기를 이겨낼 정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응원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FC 서울의 응원단이 아유 뭐 내가 보면 몇천 명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오른쪽 골대 뒤를 장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MGB 서포터즈는 이제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중이 많고 양 팀의 응원단들의 응원이 그 열기가 말이죠. 참 대단한 역시 우리 K리그 1의 1, 2위 팀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에 전체적으로 스피디한 공방전보다는 다소 더 느슨하거나 또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는 기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2: 사실 이 경기는 전북과 서울의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서울은 승점 차가 이미 9점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렇게 무리를 해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안정적인 경기 또 5위에서 무승부만 해도 본인들은 소유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 상황의 운영이었을 거고 반면 전북 같은 경우는 승점 9점 차를 여기서 좁히고 그리고 서울을 홈에서 승리하면서 그 원동력을 통해서 리그의 2연패를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두 팀 다 뭔가 도전적인 것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경기의 성향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는 사람들로서는 좀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전북현대에서 선발 출전 명단과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동진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2: 지난 경기에서 조금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1: 네.
2: 보니까. 그래서 뭐 선발에는 빠졌었고 이제 그 포지션을 지금 김석천 선수가 오른쪽으로 경기를 했었고
1: 그렇죠.
2: 이런 상황이 경기가 나타났었는데 사실 전북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다양한 그런 공격의 옵션들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모다 선수도 대기 선수 명단에는 들어갔는데 출전을 시키지 않고 기티스가 계속 끝까지 경기를 했던 것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2: 네네네.
1: 네네. 그 외 선수들은 뭐 크게 변동이 없었죠. 최유진 선수가 왼쪽 수비로 나왔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오베르단 김진규, 이승우, 강상윤, 김승섭 이런 선수가 나와서 스타팅 멤버로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북현대의 전반과 후반의 경기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2: 사실 전반과 후반에 조금 그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경기를 도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의 경기 흐름을 대응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 하는 의도가 보였었고요.
1: 네.
2: 특히 이날 그 많은 관중에 비해서 슈팅 수도 적었고
1: 네.
2: 예, 이런 상황에서 전반을 잘 마쳤고 후반에 본인들이 의도한 교체 카드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기의 양상을 보여줬고요.
1: 네.
2: 특히 이제 교체 카드로 들어왔던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의 템포 또 이런 것들이 두 팀 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 상황을 전북은 가져오지 못했고 또 서울 역시도 그랬지만 서울은 뭐 비기기만 해도 뭐 원정에 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북이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경기 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북 현대도 꼭 이겨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최악의 경우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 생각에 많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전북 현대 득점은 이제 기록하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는 몇 차례 있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11번의 조유재 선수의 그런 공격 가담의 이후에 그 중거리 슈팅, 물론 뭐 블록에 차단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위협적인 그런 공격 형태도 보였고 또 이제 가장 분명한 득점 찬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기티스의 패스를 받은 이승우의 발리슛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아쉬웠죠.
1: 그렇죠.
2: 이런 게 상당히 좀 전북으로서는 이 득점이 됐으면 홈에서 2만 관중에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승우가 슈팅 차례수를 한 세 번 정도 슈트를 시도했는데 이제 수비에 발을 맞고 또는 뭐 약간 빗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경기가 크로스 경기보다는 중앙을 돌파하는 그런 도전적인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그 새로 온 이탈로 선수가 그 프리킥을 찼잖아요.
2: 네네네.
1: 그 얘기 좀 해주시죠.
2: 그 장면도 사실 이승우가 할 건가 또 아니면 그 외적인 선수들이 다른 상황을 만들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1: 그렇죠.
2: 이탈로 선수가 슈팅한 게 또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다는 게 되게 아쉽죠. 사실 보면.
1: 네네.
2: 근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슈팅에 대한 그다음 스피드에 또 다양한 어떤 공격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전북에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그런 선수로 보여졌습니다.
1: 이탈로 선수가 처음에는 차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경기장에서 보니까 감독하고 코치가 계속 선수들한테 사인을 주면서 이탈로 선수가 차게 하라라는 그 사인을 계속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키커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탈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후에 감독님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전북은 이제 후반전 교체 카드 다섯 장을 활용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전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사실 그 측면에 윙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폭발적 에너지들을 많이 쓰거든요. 경기장에 보면.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탈로와 김혜건을 경기에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바꾸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측면에서 나오는 크로스에 대한 연계로 기티스의 득점을 노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그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탈로에 대한 장면들은 우리가 몇 장면 아주 강하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2: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득점에 아쉬움은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탈로에 대한 측면에 대한 부분, 공격에 대한 옵션들은 전북에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네. 그 박지수, 간보아를 집어넣고 최우진과 김진규를 아웃시켰는데 김진규가 그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아무리 젊더라도 매번 이렇게 잘 뛸 수는 없지만은 말이죠.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반에 연재훈 선수가 또 들어가고 조위재 선수가 나왔는데 조희재 선수가 약간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 누적을 경고를 한번 받았었죠 그 경기에서.
2: 네네네네네.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뺀 것 같은데 조희재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던데요 교수님?
2: 조지 선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 수비수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드컵도 어찌됐든 참가를 했던 선수고 특히 전북으로서는 높이나 또 그런 대인 방어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커버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놀라운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좀 구상적인 측면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예, 경기 초반에 조희재 선수가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몸조심을 무척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후반 15분에 이제 투입된 그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브라질의 그 이탈로 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반전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
2: 글쎄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요.
1: 네.
2: 들어와서 그 경기하는 시간들 안에서 평가를 보면 힘 있는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 측면에 공간이 났을 때 상대를 돌파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로 보여졌고요. 이 선수가 지금 전북이 공격하는 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이날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굉장히 그 몸의 움직임도 아주 그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격이 좋아서 드리블하는 모습에 파워가 보였고 또 드리블에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어제 데뷔 토요일 경기는 이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네네. 되는데 말이죠. 자, 그 이제 두 팀이 아주 그 전술 매치를 했는데 올 시즌 전북의 행보를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2: 네네네.
1: 네네. 그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지난 21라운드 전까지 20라운드 21라운드까지 보면은 16경기 무패 행진을 전북이 가져갑니다.
1: 그게 작년이죠, 그것이?
2: 네네네, 네. 작년에. 네. 뭐 승점이 이미 뭐 45점,
1: 그렇죠.
2: 리그에서 단독 선두, 뭐 이미 우승권을 그때 얘기했었던 상황들이었었고요.
1: 네.
2: 그렇지만 지금 2026년도 시즌에 들어서는 사실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1: 네. 또
2: 그러면서 그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서울과의 승점의 9점 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경기, 이 서울과의 경기에서 그 좁히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1: 네.
2: 사실 전북은 이후에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이 더운 날씨, 또 이 경기 상황 속에서 승점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만이 서울을 추격할 수 있고 또 우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1: 네.
2: 작년과는 좀 상당히 경기력 차이도 좀 그렇고 승점 차이가 결국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1: 네네. 최근에 세 경기를 보면 이제 서울의 0-0, 포항의 2-0 승리, 대전의 0-0. 그래서 세 경기에 두 골을 집어넣고 실점이 한 점도 없었다. 그래서
2: 네네.
1: 수비가 안정된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신 공격에 득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분명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 전북이 그래도 승점을 많이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수비 안정하거든요.
1: 네.
2: 수비에서 보면 김영빈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 상황에서에 대한 그런 블록이라든지 또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것들
1: 네.
2: 그리고 상대 스트라이커들하고에 대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그 선수들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 전북이 실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기록을 보니까 전북이 이제 울산이 2등 그다음에 저희가 3등을 하고 있는데 승점은 같이 34점 갔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 실점과 득점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울산이 33득점에 실점이 30점이에요. 30.
2: 네.
1: 그리고 전북은 27개 득점인데 16개 실점을 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점은 지금 리그에서 최하의 가장 수비가 좋았다라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요.
2: 네,
1: 그 반면에 상위 3위 팀이 득점으로 봐서는 5위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27개 득점을 했더라고요.
2: 네, 네, 네.
1: 네, 그것으로 보면은 공격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뭐 이제 그 1차적으로 뭐 이탈로 선수 그리고 김해곤 선수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수들의 득점력이 더해져야만이 전북은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득점의 빈곤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서울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또 경기가 토요일이 있죠. 제주와 경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2: 아, 당연히 이겨야죠. 전북은 제주 이 경기를 이겼을 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가 그 수비 라인에 그 두 명 외국인 공격 외국인 수비수들이 굉장히 탄탄한 면을 보인단 말이죠.
1: 아하.
2: 자, 그랬을 때는 결국 측면밖에 없어요, 공간에서.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거는.
1: 네.
2: 측면은 어떤 식으로 전북이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1: 네.
2: 전북이 제주를 상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 하순에 그 경기 시간표를 보니까 코리아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6강전에 경기가 주중 경기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아주 일정이 빡빡한데 이 폭염에 그 경기가 또 주중 경기가 생긴다고 보니까 선수단 관리에 아주 힘들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단 관리를.
2: 이거 이제 뭐 이때 감독의 어떤 그 결정 판단이 매우 중요하죠. 코리아컵과 그다음에 리그를 두 개를 다 도전을 할 것이냐.
1: 네.
2: 어느 한쪽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감독의 판단이고요.
1: 네.
2: 나온 부분은 이제 선수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감독이 충분한 전략적 측면을 통해서 잘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 선수 정도 됐으니까 뭐 체력이나 영양이나 수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왔는 선수들이 K1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하셔야 되고 또 선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플레이에서 축구장을 찾는 많은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삼성과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식 김병철 감독과 함께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지금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여름 캠프를 하고 계시죠?
0: 네.
1: 어디서 하십니까?
0: 고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몇 명이 며칠간?
0: 21명이 10박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더운데? 네. 이 무더운 네. 이 37도 6도 네. 하는데 훈련이 돼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0: 지금 아침 훈련은 6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오후 훈련은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그래도 덥더라고요.
1: 그런데 아 물론이죠. 네. 더운데 그 지열이라는 게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온도가 30도가 아니라 네. 36도 8도인데 밖에 온도는 더.
0: 그래도 고산이어서 여기 전주보다는 한 1, 2도 정도 좀 떨어지긴 예. 하더라고요. 좀.
1: 네, 네, 네. 아주 귀한 자식들입니다.
0: 네.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1: 한번 가서 볼게요. 네.
0: 놀러 가 보십시오.
1: 놀러요? 네. 아니지. 가서 격려하러 가야죠.
0: 네, 네. 아이고.
1: 좋습니다. 자, 이제 6연전인데 삼성하고 경기, 그다음에 NC와 경기에서 NC 경기는 이제 두 경기가 폭염으로
0: 네,
1: 경기가 취소됐고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삼성 1차전부터 네, 얘기를 네. 한번 해보죠. 삼성과의 첫 경기에서 5대 12로 패했는데 경기 흐름이 이래부터 매우 좋지를 못했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초반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래 삼성 타선에게 빅이닝을 허용하면서 네. 경기 주도권을 내줬고 이후 추격을 했지만
1: 네.
0: 초반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0: 강팀을 상대할 때는 초반 흐름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그 선발 투수 올러가 1회가 끝나고 투수가 교체되는 가장 충격적인 상황.
0: 충격이었죠.
1: 네, 저는 네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니, 몰로 선수가 어떤 면에서 선발 투수 중에서도 에이스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날 경기는 사실 1회의 승부의 흐름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1: 네.
0: 에이스가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불펜까지 계획이 모두 꼬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네. 그런데 이 선발 투수 몰러를 보면서 아무리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라 하더라도
0: 네네.
1: 이 더위에 선발 투수가 1회를 잘 넘겨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평상시에 선발 투수는 네, 1회를 잘 던져야 살아나는데
0: 네네.
1: 날씨는 덥지. 그다음에 1회에서 안타 맞기 시작하지.
0: 네네.
1: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서로.
0: 최근 이전 두 경기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1: 그런데
0: 이날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어떤 1이닝 강판, 1회 강판이었죠.
1: 예, 그런 모욕을 양현종 투수가 또 후에 이제 좀 말씀 나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야, 이 에이스급들이 이런 일이 당하는구나. 역시 아무리 젊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날씨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0: 물론
1: 생각이 들어요.
0: 작용은 있죠.
1: 네.
0: 그렇지만 에이스다운 에이스인데 네. 좀 충격이 좀 컸지 않았나 팬들도.
1: 아, 매우 컸죠. 네. 자, 후반기 들어서 투수 올러가 네. 사실 부진해요 지금.
0: 네네 맞습니다.
1: 네.
0: 한 경기만 놓고 에이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네.
0: 다만 후반기 들어 세 경기 연속 기대에 못 미치는 투구가 나온 건 분명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올러가 7월 22일에
0: 네네.
1: 한화전에 나와서 3대 7로 패했을 때도
0: 네네.
1: 5이닝에 6개 피안타, 4실점하면서 패전 투수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0: 새싹.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1: 네, 박재현 선수.
0: 박재현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네. 이날 4만타를 기록했단 네. 말이에요.
1: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야구에는 선수마다 잘 맞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 요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재현 선수는 타석에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그 대구 구장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봐야지.
1: 네네.
0: 감독님은 투수할 때
1: 네네.
0: 이제 쌍방울 시절에 했으니까 네네. 어느 구장이 그런 게 느낌이 있었나요?
1: 저는 좀 압박을 받은 구장이 좀 큰 구장.
0: 저는 잠실.
1: 좀 편안한 구장은 좀 아담하고 좀
0: 이게 아담하고 전주구장 말하는
1: 편안했었고요.
0: 홈구장?
1: 예. 어떤 홈구장 그렇죠.
0: 전주
1: 네, 전주구장이 좀 편안했었고요. 큰 구장일수록 저는 좀 압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이 환경에 지배를 좀 받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0: 네네. 자, 그러니까 이 투수들이 사실 좀 예민해요.
1: 그렇죠.
0: 그 경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후배가 간에 뭐 대화를 나눴거나 또는 뭔 지적을 받았거나 뭐 그러면 소리 들으면 사실 선발하기 출전하기 전부터 흔한 얘기로 김이 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렇죠.
0: 투수를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1: 네네네.
0: 동료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박재현 선수가 이제 구장에 나와서 대구구장에서 아주 그냥 활동을 활약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아니면 실력입니까?
1: 저는 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0: 그런 경기장을 네. 따라서 네. 잘 치고 못 치고가.
1: 그렇죠. 저는 이날 안타를 보면 바깥쪽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정확하게 밀어치고 받아쳤습니다.
0: 네.
1: 결국 공을 보는 타이밍과 타격 밸런스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차전 패배 이후에 맞이한 2차전 경기에서 반대로 이제 9-4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이날 전날 패배를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위기가 정반대였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1차전에서는 큰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지만 선수들이 빠르게 분위기를 바꾼 경기였습니다.
0: 네.
1: 특히 1회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6득점을 만들어냈고요.
0: 네.
1: 경기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0: 네.
1: 이후 삼성의 추격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 추가점을 만들어내면서
0: 네.
1: 승리를 지켜낸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0: 네, 네. 이날 경기를 보면은 6-0으로 앞서고 있다가 그러죠?
1: 네네네.
0: 네. 그러다가 5회 6회 삼성이 한 점 석점으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1: 네네.
0: 예, 그래서 6-4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김두용 선수가 일을 저지릅니다.
1: 그렇죠. 네.
0: 자, 여기에 이제 삼성의 2차전의 선발 투수는 시라카와 선수였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투구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1: 이날 시라카와 선수의 안정적인 투구가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삼성처럼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5이닝 동안 3피 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은 좋은 투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초반 많은 득점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투구를 이어간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런데 그날 따라서 투구할 때 동작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뿌리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런 경우도 있나요? 평상시와 좀 다르게?
1: 시라카와 선수가 배터리 포수 있죠. 포수.
0: 포수. 네,
1: 포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던져라.
0: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날 따라서 그 TV 중계하는 해설자하고 캐스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네네네. 볼을 뿌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5이닝 동안 3개의 안타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1실점으로 말이죠. 그다음 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시라카와 선수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약점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멘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팀 동료들이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0: 네.
1: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공격에서 1회부터 6점을 득점 올리면서 분위기를 기아적으로 끌고 갔어요.
1: 네네.
0: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이날 공격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이었습니다.
0: 네.
1: 네, 특정 선수 한 명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박재현 선수의 출루와 주루를 시작으로 여러 타자들이 찬스를 이어갔고요.
0: 네.
1: 1회에만 6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타선은 한 번의 찬스를

0: 비기닝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 네. 아, 이날 기아 타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경기 흐름에 이제 김두용 선수가 나타납니다. 네네. 8회 따라 붙으니까 점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회와 6회에 삼성이 한 점씩 따라 붙고 한 점 두 점씩 따라 붙으니까 6대 3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나와서 안 되지 오늘 내가 그렇죠. 한 방 칠 거야 하고 찌르는 네. 홈런 쳤단 말이에요. 네.
0: 추격을 네. 아주 포기시켰죠.
1: 네네. 네.
0: 역시 중요한 순간 해결해주는 김도영 선수의 존재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삼성이 중반 이후 추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김도영 선수가 8회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중심 타자가 중요한 순간 해결해주는 것이 강팀의 조건인데 김도영 선수의 그런 역할은 정말 팬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1: 역시 김도영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네네.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할 때 때려주는 그런 타자 이게 정말 진정한 타자라고들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라가와도 처음에 와서는 잘 던지는 듯하다가 상대 팀에게 이제 간파가 되니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 삼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우격적으로 잘 던졌는데 역시 그 제구력이죠.
0: 네, 맞습니다.
1: 제구력이 좋아지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2차전 승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0: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첫 경기의 아쉬움을 빠르게 네. 털어냈다는 점인데 네. 야구에서 긴 시즌을 치르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얼마나 빨리 끊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에서 5대 12로 삼성한테 질 때는 1회에 무려 8점을 줬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나서 2차전에는 반대로 1회에 6점을 기아가
0: 네, 맞습니다.
1: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반격이었죠.
1: 네, 네. 완전히 이제 보복을 했는데 네. 이게 1회에 그렇게 프로야구에서 말이죠. 8점, 6점. 이거 좀 무리 좀 너무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면 네.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1: 그렇죠. 이래부터 네. 투수들이 아무리 네. 잘 던지는 선수도 그렇게 그렇죠. 맞으면
0: 네. 아 졌다.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0: 그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죠.
1: 네네. 네. 그 30몇 도가 되는 운동장에서 1위에 네. 8점, 6점씩 맞고 득점하고 그러면 이기는 팀이사 네. 좋지요. 그런데 네. 패하고 있는 리드를 네. 당하고 있는
0: 불쾌 지수가 많이 높죠. 이제
1: 엄청나죠.
0: 높아지죠.
1: 엄청나죠. 관중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 이제 사라지는데
0: 네. 네.
1: 그런데 그걸 다 참고 그렇죠. 끝에까지 땀 뻘뻘 흐리면서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0: 그럼요.
1: 선수들은 정말
0: 맞습니다.
1: 고마워라 해야 돼요. 선수들.
0: 프로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3차전 경기 12대 3으로 또 대승을 거두면서 네. 위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 좀 분석해 주시죠.
0: 3차전은요. 기아가 투타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0: 특히 2회에 5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1: 네.
0: 이후 삼성의 추격에도 바로 추가점을 만들어내며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네.
0: 강팀을 상대로 경기 운영을 잘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기아의 선발이 제임스 네일. 그 내일의 투구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0: 이날 내일의 선수는 내용만 보면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 네.
0: 10개의 안타를 허용했어요.
1: 네.
0: 중요한 순간마다 추가 실점을 막았고 6이닝을 책임지면서 선발 투수 역할은 해줬습니다. 좋은 투수는 항상 완벽한 투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날에도 경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6이닝 동안 10개의 안타를 맞으면서도 네, 승리 투수가 됐다. 네. 그럼 타자들이 그만큼 또 잘 쳐줬고.
0: 그렇죠. 잘 쳐줬고 투수도 잘 버텨줬고.
1: 이 10개 안타를 네. 산발 안타로 상대에게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0: 그렇죠.
1: 집중요로.
0: 네네.
1: 탈삼진이 5개, 볼넷이 2개, 투구수가 102개. 선발 투수 내일이나 보면은 100개 이상 잘 안 던지는데요.
0: 네, 요즘 뭐 기아의 선발 투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날 내일 선수는 저는 호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격에서 12득점을 올리면서 14개 안타를 삼성 마운드로 아주 공략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이날 공격의 핵심은 찬스에서 해결하는 힘이었습니다.
1: 네.
0: 이에 무사 2, 3루 상황에서 김선민과 하주석이 적시타를 만들어냈고요.
1: 네.
0: 김태군 선수가 3점 홈런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1: 네.
0: 특히 카스트로와 나성범 선수가 공격의 앞부분을 잘 이끌었고 여러 선수들이 연결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1: 네, 네. 이게 경기가 2회 5대2로 기아가 앞서갔고 그 뒤에 그 5대2에 보면은 김선빈하고 하주석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고 여기에 김태군 선수가 나와가지고 여기 김태군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0: 회복이
1: 돼가지고 들어온 맞습니다. 그런 포수였는데 석점짜리 홈런을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5점을 2회 득점을 하잖아요.
0: 복귀하면서
1: 그러니까.
0: 내가 있다.
1: 그러니까 후배 그냥 한준수 선수가 네. 잘 하고 있는데 네. 너희놈 나 있어 비껴.
0: 내가 왔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 또 선발 포수로서 또 자리 뺏길까봐 네. 그거 있어요. 너무 잘 치길래 네. 아 김태군 선수 상당히 스트레스 받겠다 했는데
0: 스윙을 씩씩하게 잘 돌리고 있더라고요.
1: 뭐 그, 네. 저희들의 생각이고 사실은 네. 후배가 무럭무럭 잘하니까 본인도 좀 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계속 나가라는 소리 안 하고 너 선발 그렇죠. 포수야 해서 나가 이게 아니고 좀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서 또 이 김도영 선수가 그 3회 또 한 점짜리 홈런을 때렸다.
0: 네, 이틀 연속 홈런을 때렸죠.
1: 네. 네.
0: 김도영 선수 한 방에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또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0: 삼성이 2회 추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1: 네.
0: 3회 바로 홈런이 나오면서 상대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30개가 넘으면서 오스틴 LG의 경쟁자 홈런 타자 경쟁 이것을 항상 관심 있게 보거든요.
0: 네네.
1: 오스틴은 31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32개 네. 20개 후반부에 때는 오스틴이 막 차고 앞으로 나갔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됐어요.
0: 네, 엎치락뒤치락은 했었죠.
1: 네네. 네. 그런데 김도영 선수가 몰아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계속 홈런을 때리고
0: 네,
1: 있어서.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저 입장은 역시 작은 고추가 맵다.
0: 그래도 뭐 외인보다 저희 이제 국내 선수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어서 팬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1: 근데 김도영 선수 또 잠시 후에 저기 이제 질문하겠지만은
0: 네네.
1: 혹시나 몰라서 이 타격의 그 연습 할 때 보면
0: 네네.
1: 뭐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치는 모양을 해보잖아요.
0: 네.
1: 스윙 연습할 때
0: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그 히팅하면서 손목을 쓰지 않고 끝까지 손목을 쓰지 않고 센터 쪽으로 보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는 루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방망이를 들고 이제
0: 네네.
1: 다음 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0: 네.
1: 거기서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0: 네. 그 루틴을 그 윤도현 선수가 좀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런데 네. 다른 선수들도 해요.
0: 네네.
1: 저렇게 치면 홈런 친 줄 알고. 아무튼
0: 네.
1: 잘하는 선수를 모방하는 것도 괜찮아요.
0: 그런데
1: 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투수는 만들어지지만 타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0: 노력이 저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똑같은데
0: 네네.
1: 투수는 만들어진 수가 있대요.
0: 네네.
1: 훈련을 하면은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데 타자는,
0: 물론 타고나면 장점은
1: 그러니까.
0: 있죠.
1: 그런데
0: 장점은 있지만
1: 타자들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은 그런 감각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0: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1: 우리 감독님이 투수는 하셔도 타자는 안 해보셔가지고 대답이 현찮지 않으신데. 네.
0: 투수도 타자 잘합니다. 타격 잘합니다.
1: 그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네. 치잖아요.
0: 네. 네. 네. 오히려 뭐 야수보다 더 잘 치는
1: 그렇죠.
0: 타자들.
1: 그렇죠. 그런 타자들 네. 많잖아요. 투수도. 그래서 나중에 프로를 때 가면서 이제 결국 타자냐 투수냐
0: 네.
1: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타고 나면 더
1: 오타니 선수를 제외하고.
0: 이상적이죠.
1: 네. 오타니 선수만 제외하고. 자. 이제 한화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한 하주석 선수.
0: 네네.
1: 아무튼 이날 경기까지는 4경기 연속 안타를
0: 네네,
1: 기록했단 말이에요.
0: 네. 하주석 선수는 기아가 영입한 이유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날도 공격에서는 1회 만루 상황에서 적시타를 만들어 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내야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비예요. 하주석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저희가 이제 삼성과 경기를 가기 전에 네네. 이 방송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삼성전 경기가 있다.
0: 네.
1: 주중 경기에.
0: 네.
1: 삼성이 막강하게 막 연승을 하면서 1등으로 1위로 올라갔잖아요.
0: 그렇죠,
1: 팀순위.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하필이면 이렇게 상승 무드가 탈 때 삼성을 왜 만나느냐 했는데 삼성을 우리가 그냥 네. 아주
0: 이닝 시리즈로
1: 예, 네. 2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3연전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
0: 네.
1: 말씀해 주시죠.
0: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첫 경기 패배 이후 바로 반등했다는 점인데요.
1: 네.
0: 삼성처럼 강팀을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도 큰 자신감이 될 수가 있고요.
1: 네.
0: 특히 선발진이 버텨주고 타선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투타 균형이 잘 맞았던 시리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삼성전은 경기를 잘 풀려나갔어요.
0: 네.
1: 첫 경기에서 그냥 몽땅 실점하고 네. 패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한다. 삼성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들어가지고 결국 2승을 했습니다.
0: 네.
1: 자, NC하고 이제 또 시합을 하게 되는데 첫 경기에 왜 이렇게 첫 경기에 지는 거예요? 4대 12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여기서 양현종 선수가 또 부진했단 말이에요.
0: 네, 이날 양현종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1: 네.
0: 1과 3분의 이닝 동안 피안타는 4개, 볼넷 6개, 80점 7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최악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더 많을 정도로 제구가 많이 흔들렸고요. 경기 초반부터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1: 네네. 사실 양현종 선수를 이렇게 TV에서 보고 또 그동안의 선수 생활 보면 남을 할 데가 없는 정말 착한 프로 야구 선수.
0: 맞죠.
1: 그렇죠. 제가 네네. 보기에는 맥주나 한 잔 마실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술도 안 먹을 것 같고. 뭐
0: 자기 관리가 투철한
1: 네, 시간 딱 되면 집에 가서 11시 날 잘 시간 불 끄고 자는 사람.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착한
0: 네,
1: 그런
0: 네.
1: 프로 야구 선수인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1년 만에 무려 1위에 말이죠.
0: 네.
1: 그렇게 맞고 이제 더그아웃에서 물러났는데
0: 네.
1: 좀 말씀해 주세요.
0: 양현종이 선발 등판 경기에서 2이닝도 채우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1: 그러니까요.
0: 무려 11년 만입니다.
1: 그동안
0: 꾸준함이 상징적이었던 선수였는데 이날만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네.
0: 그만큼 보기 드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양현종 선수가 정말 팬들 보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0: 네.
1: 그 성격에. 관중을 못 쳐다봤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0: 네, 저도 그날 던지는 걸 봤는데 그 공을 던지고 뒤로 돌아가는 그 등판을 보니 처참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 있어요. 내가 그래도 기아의 한국 선수 투수로서는 내가 앞서가는 선발 투수인데
0: 그렇죠.
1: 그래도 고참이고 자 이날 경기 초반에 이제 역시 투수가 맞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흔들렸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네.
0: 네. 2회였습니다. 선두타자 볼넷이 이어지면서 하주석 선수가 또 실책을 했죠. 번트 안타까지 겹치면서 무사 만루 이기를 맞았는데
1: 네.
0: 이후 미르너기 볼넷과 권희동에게 허용한 말루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책으로 시작된 흐름을 끊지 못했고
1: 네.
0: 결국 한 이닝에 승부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네. 아마 감독이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 경기에 들어가자면은 집중하자.
0: 네.
1: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0: 네, 네. 후문에 뭐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날씨.
1: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게 밖에 나가 보면 등이
0: 네, 네.
1: 햇볕에 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폭염이 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하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 선수가 뛰어야지요.
0: 네.
1: 신경 써야지요. 받아야지요.
0: 아무래도 이제 뭐 연륜이 있는 친구고 올해 기아에서 물론 이제 올해 야구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연륜이 있으니 체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 네. 폭염 속에 열린 경기였는데
0: 네.
1: 날씨도 어떻게 영향 받았겠죠?
0: 그럼요.
1: 네.
0: 이날 창원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운 날씨였다고 보고요. 이해에만 많은 공을 던지면서 체력 소모도 상당했을 겁니다.
1: 네.
0: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모두 같은 조건이거든요. 결국 이날은 날씨보다는 제구 난조와 경기 운영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 나를 따라라. 나는 계속 홈런 친다. 세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어요. 대단한 활약입니다. 네.
0: 김도영 선수 이날도 역시 김도영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1회 첫 타석에서 초구 실투를 놓치지 않았고 시즌 33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0: 최근 7경기에서 무려 6개의 홈런을 몰아칠 정도로 타격감이 대단한, 네. 절정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1: 네.
0: 예, 더 놀라운 점은 어깨가 지금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스윙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1: 네.
0: 이범호 감독도 홈런 세레머니를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할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타격감은 여전히 기아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네.
0: 이제 홈런 숫자보다는 이 컨디션을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김도영 33개,
0: 네네.
1: 그다음에 LG의 오스틴은 31개, 2개 차이.
0: 네네, 네. 2개 차이.
1: 네네. 자, 홈런을 치고 있지만은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 앞에 네네. 1번하고 2번 타자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0: 네네.
1: 물론 이 선수도 신인 선수가 있는데도 나름대로 활약을 하지만
0: 네.
1: 홈런 때 한 점짜리 홈런이 많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네. 이게 석 점짜리, 두 점짜리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 1, 2번 타자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0: 네, 맞습니다. 김도영이 홈런을 치고 있지만 대부분 주자가 없는 상황이 많았고요.
1: 네.
0: 타석에서 중심 타선의 힘을 더 살리려면 1, 2번 타순이 살아나가야
1: 네.
0: 앞 타자들이 출루하면서 김도영, 카스트로, 나성범이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지금보다 더 훨씬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아 타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0: 네, 결국 해답은 연결입니다.
1: 네,
0: 박재현이 다시 출루 감각을 찾고
1: 네.
0: 2번 타순이 안정되면 김도영에게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1: 네.
0: 지금 기아는 중심 타선의 힘은 충분합니다. 앞에서 얼마나 밥상을 차려주느냐가
1: 네.
0: 후반기 득점력과 순위 경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감독님이 김도영을 좀 분석해 보자. 좀 더 자세히. 홈런왕 과연 될 수 있는가?
0: 네네.
1: 아니, 지금 기세라면 홈런 왕 될 것 같고
0: 네.
1: 또 거기에 이승엽 선배님이 기록한 56개의 홈런을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
0: 지금 예상해 보죠. 7경기에 지금 6개의 홈런을 쳤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아주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인데
1: 네.
0: KBO 역대 단일 시즌 홈런은 아직도 이승엽 선수의 56홈런이 최고예요.
1: 네.
0: 그 뒤를 54호 홈런의 이승엽 선수 그리고 53호 홈런 심정수와 박병호 선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도영 선수가 역대 홈런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분석을 해 봤죠.
0: 네, 네.
1: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수치 싸움을 한번 해 보시죠.
0: 네. 네. 김도영 선수는 7월 31일 기준으로 팀이 치른 100경기에서
1: 네.
0: 33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은 경기 44경기에서는 약 13개 홈런을 추가하게 되고요.
1: 그러니까 3게임 3.3이니까
0: 네네.
1: 3게임이나 4게임 사이에 홈런 하나씩 친다고 했을 때 44경기가 남아있으니까 13개 홈런을 칠 수 있다. 이게 네네. 수치상으로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럼 4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 56개의 이승엽 선배님의 기록을 깨려면 10개를 도쳐야 된단 말이에요. 10개를.
0: 그렇죠.
1: 그리고 11개를 쳐야 기록이 깨는 네네. 거고요. 네.
0: 자, 물론 46호 홈런도 대단한 기록인데
1: 그렇죠.
0: 하지만 KBO 역대 최다인 이승엽 선수의 홈런을 56호 홈런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인 57호 홈런을 달성하려면
1: 네.
0: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그렇죠.
0: 남은 44경기에서 24개 홈런을 더 쳐야 하는데 계산해 보면 약 1.8경기마다 한 개씩 기록을 해야 가능한 페이스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경기에 네. 안에 무조건 하나씩 그렇죠. 쳐야 된다.
0: 네. 결국 쉬운 도전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네. 하지만 최근 7경기에서 6개 홈런으로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이 절정인 만큼은 어디까지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올 시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 타자들이 타석에 나올 때 선발 투수가 누구냐, 그다음에 현재 나오 있는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투수의 구질, 그다음에 어떻게 볼을 던지고 커브는 어떻고 스피드는 어떻다 머릿속에 그거 다 숙지하기도 힘들 텐데 그 기록 담당이 다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0: 지금 전반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선발 투수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걸 빌미 삼아서 김대웅 선수가 홈런을 몰아쳐서 57호 홈런을 네. 꼭 달성하기.
1: 그런데 이게 저는 뭐냐면 김도영 선수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다음 볼은 무슨 볼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저 선수 지금 눈빛을 보면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0: 네.
1: 뭐 1구에 뭐 던졌고 2구에는 뭐 직구
0: 당연히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1: 3구째는 네. 분명히 이 선수가 뭘 던질 네네.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하지도
0: 그렇죠.
1: 하죠.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NC와의 2, 3차전이 폭염으로 취소됐어요.
0: 네네.
1: 네네.
0: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경기였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창원 지역은 정상적인 야외 훈련도 어려울 정도로 폭염이 이어졌고요.
1: 네.
0: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이번 취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네.
0: 사상 최초입니다 이게.
1: 그러니까요. 네네. 비 오는 날 아니면은 경기를
0: 폭염으로,
1: 취소할 리가 없는데
0: 폭염으로
1: 경기를 못 한다.
0: 맞습니다.
1: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 매년 계속된다면 동구장 아니면 이제 야구 못 하게 생겼어요. 동구장. 자, 기아 입장에서 취소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0: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이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1차전 패배 분위기를 끊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양현종의 조기 강판 이후 투수진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어깨의 불편함을 안고 뛰고 있는 김도영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0: 네.
1: 몇 분 남았죠? 1분 남았나요? 3분. 3분이면 지금 그 오선우 선수가 올라오죠. 1군으로. 그
0: 네네네.
1: 얘기로
0: 네, 맞아요.
1: 네, 네.
0: 오선우 선수가 지금 그 가장 큰 이유 올라온 이유는 김호령 선수의 휴식을 위한
1: 그렇죠.
0: 준비라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김호령이 쉬면서 박재현이 중견수로 이동을 하고
1: 네.
0: 비는 코너 외야를 오선우 선수가 맡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최근 2군에서도 타격감이 좋아서 공격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이번 콜업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제 경기인데 이 주중에 아주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강팀을 만났어요. 지난번 삼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0: 네.
1: 우리는 왜 1위 팀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KT하고 붙어요. KT.
0: 만나게 되니까 만나는 거죠.
1: 그런데 자, 이제 1위 KT팀이 말이죠.
0: 네.
1: 최근에 5연승을 하면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단
0: 네네,
1: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KT는 투타의 균형이 좋은 팀인 만큼
1: 네.
0: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1: 네.
0: 기아는 NC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홈에서 분위기를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1: 네.
0: 무엇보다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책임을 지고 김도영과 카스트로,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네, 네. 자, 이제 KT하고 3연전에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근데 이제 기아는 이틀 쉬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오늘 쉬고
0: 네, 내일부터,
1: 3일 쉬고
0: 네.
1: 나간단 말이에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 그런 여유 있는 투수진들의 그런 어떤 휴식,
0: 그다음에 네, 네.
1: 야수들도 좀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 KT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LG와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네.
1: LG는 또 하얀 곡선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지금 뭐 흐름상 그 LG는 지금 계속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1: 네.
0: 원정 3연전은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LG하고.
1: 그렇습니다.
0: 잠실은 한 점 싸움이 자주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1: 네.
0: 실책을 줄이고 불펜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1: 네.
0: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알겠습니다.
0: 기아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위해서는 최소 이닝 시리즈를 목표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장시간 동안 김병철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날씨는 덥고 밝기는 먼데 아무튼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본격적인 피서철입니다. 뉴스 보니까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유럽은 46도가 넘는 폭염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뭐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유럽 전역이 펄펄 끓고 있다는 건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여름은 뭐 날이 좀 덥고 습하긴 해도 제법 괜찮은 날씨 아닌가요? 원래 여름은 좀 적당히 좀 덥고 땀도 좀 나야 진짜 여름입니다. 휴가철인데요. 다들 떠날 계획들은 세우셨습니까? 비 소식이 있어요? 뭐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획하셨다면은 그냥 떠나보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게 말이죠. 햇볕 쨍쨍한 날도 좋지만은 차라리 비가 살짝 그 내리는 날 정말 운치 있거든요. 차창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 아주 느낌 있습니다. 뭐 젖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름인데요. 그래도 빗길 안전운전은 꼭 하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만의 근사한 휴가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FM 특별한 저녁입니다.

콜린 하이가 노래한 다운 언더를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콜린 하이는 맨 네트워크, 다운 언더를 노래했던 맨 네트워크를 이끌었던 리드 보컬이죠. 여행 계획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날씨 아닌가요? 저도 전에는 비 오는 날 피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아예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날들도 참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날씨를 봅니다. 비 오는 날 그 일기예보 보면은 그 몇프로 비가 온다는 확률이 나오거든요.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떠납니다. 떠나 보니까 60%는 아침에 잠깐 온다든지 점심에 잠깐 온다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엔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살짝 오잖아요. 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구름도 약간 있고 뜨겁지도 않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60%는. 근데 80%가 넘는 예보는 반나절 이상 계속 와요, 비가. 그러면은 뭐 여행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참고한 여행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린다 칼라일이 노래한 Heaven is a Place on Earth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그 앞전에 들으신 곡이 보니엠의 Somewhere in the World 그리고 NSYNC. NSYNC는 멤버들이 요즘 다시 뭉쳐가지고요. 활동을 또 꾸준히 또 해내고 있습니다. I Want You Back, NSYNC의 노래까지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에는 에너지 충전일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집돌이, 집순이가 됐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인간관계 내가 왜 요즘 시들해졌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속으로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정말 깊은 휴식을 원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전에는 뭐 3차도 가고 뭐 밤새 가면서 4차까지 가면서 뭐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즐겼는데 이제는 사람이 싫어진 건가 하는 사실은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니란 거라고 그럽니다.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은 배터리가 광 속으로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은 조기 방전되듯이 우리 몸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웃고 떠들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또 나이 든 거 표시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경험은 나이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돌이 집순이이신 분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뭐 누워있다가 바지 대충 입고 TV 보다가도 누군가 집에 온다 연락이라도 오면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잠깐 5분 들렸다 간다 해도 뭐 청소해야죠. 옷 갖춰 입어야죠. 잠깐 오나 뭐 길게 오나 준비 과정은 뭐 100%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예전에는 왔어? 하고 물 한 잔 마셔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안 그래요. 차도 뭐 이렇게 우려서 드려야죠. 주전부리라도 뭐 꺼내야지. 뭐 게다가 돌아가면은 설거지까지 이렇게 해야지.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 좀 그렇죠. 진짜로 우리 몸이 그런 거 보면은 깊은 휴식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뭐 난장판이어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했는데 이제는 좀 치워두지 않은 상태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적인 공간을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멋졌고 신경 쓰일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사람 싫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를 떠나서 진정으로 나에게 쉼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롤링 스톤스였습니다. 힘들게 여행 다녀오면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야, 집이 최고다. 나가면 고생이야. 다음엔 절대 같이 안 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집에 와서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대부분 여행 중에는 핸들 붙잡고 있는 사람 건들면 안 되잖아요. 편안한 여행 하려면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녀오고 나서는 뭐 대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행 중에는 운전하는 사람 건들면은 여행을 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무심결에 뭐 툭 던진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여행 중에 제일 불편했던 기억들 보면은요, 숙박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 그 다음에 불친절한 거, 뭐 주차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차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죠. 근데 이런 걸 겪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 돈이면은 뭐

아, 막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있었어요. 저도 결국에는 다음엔 각자 뭐 여행 가자가 될 수도 있죠. 한순간에 여행이 막장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핀 닥터스가 노래하는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읽었는데요. 책장을 덮은 뒤에도 한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전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 삶의 방향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스스로 걸어가야 하고 그 길 위에서 직접 겪고 느낀 것만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재즈도 어쩌면 이와 닮아 있습니다. 같은 악보를 마주하더라도 누구도 똑같은 음악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연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 자신의 시간과 감정, 경험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만의 재즈가 완성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준비한 음악들 역시 저마다 다른 삶의 표정과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던진 질문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고 음악 속에서 우리 각자의 답을 천천히 찾아가 볼까 합니다.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재즈여행의 첫 문을 열어줄 곡은 글로벌 재즈씬에서 주목받는 현대 재즈 밴드 가운데 하나인 에즈라 컬렉티브의 God gave me feet for dancing. 신은 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발을 주셨어요. 입니다. 이 곡은 영국의 재즈 소울 보컬리스트인 야즈민 레이시가 함께 했습니다. 에즈라 컬렉티브는 전통 재즈의 아프로비트와 레게, 힙합, 펑크 등 다양한 장르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현대 재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영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머큐리 프라이스를 재즈 그룹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곡의 내용은 세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음악이 흐르는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삶을 마음껏 즐기자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God gave me feet for dancing을 에즈라 컬렉티브와 야즈민 레이시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이즈라 컬렉티브와 야즈민 레이시가 함께한 God Gave Me Feet for Dancing이었습니다. 경쾌한 앞으로 재즈 리듬 위에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담아낸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Why Don't You Do Right? 왜 제대로 살아보지 않나요? 입니다. 이 곡은 원래 1936년 블루스 음악가 조 맥코이가 발표한 Weed Smoker's Dream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943년 패기 리가 녹음하면서 재즈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여자들에게 속아서 돈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남성에게 이제는 됐으니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1940년대는 상당한 도발로 느껴졌을 법한 가사이지만 그런 이유로 여성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재즈 보컬리스트 젠 M 그리고 미국의 피아니스트인 바비 플로이드가 함께했습니다. Why don't you do right?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젠 M 그리고 바비 플로이드의 Why Don't You Do Right 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상과 현실의 모습을 그린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맷 발산테의 Nothing But The Best, 최고만을 당신에게입니다. 이 곡은 1961년 발표된 작품인데요.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링컨 자동차를 타고 마티니를 즐기며 메인주의 바닷가재를 맛보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서 궁전을 방문해 왕과 만찬을 나누는 모습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꿈꾸던 삶으로 그려집니다. I'm gonna start living. You wait and see. 이제부터 진짜 삶을 시작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Nothing but the best is good enough for me. 최고가 아니면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희망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가 꿈꾸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이어지는 곡은 사마라 조이의 Everything Happens to Me. 모든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네요. 입니다. 이 노래는 첫 소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I make a day for golf and you can bet your life it rains. 골프 약속을 잡기만 하면 꼭 비가 내려요. 계획은 번번이 어긋나고 기대했던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 노래에 더욱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꿈꾸는 삶. 하지만 이상과 다른 현실을 표현한 두 곡. 맷 바살테의 Nothing But The Best 그리고 사마라 조이의 Everything Happens To Me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두 곡은 맷 발산테의 Nothing But The Best 그리고 사마라 조이의 Everything Happens To Me 였습니다. 꿈꾸는 삶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도 모두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사랑 고백의 재즈 스탠다드 한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Did I Do?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인데요. 한 세기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솔직한 표현만큼은 지금 들어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I'm glad that I'm the one who found you. 당신을 만나게 된 사람이 나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That's why I'm always hanging around you. 그래서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Do I love you? Oh my, do I? 내가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세상에, 물론이지요. Honey, did I do?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답니다. 순수한 사랑의 설렘과 행복을 담은 Did I Do를 국내 재즈씬에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인 김민희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김민희의 Did I Do 였습니다. 경쾌한 스윙 리듬 위에 연인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그려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블루스와 소울의 거장이 남긴 짙은 감성의 곡입니다. 에타 제임스가 노래하는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사랑해왔어요. 입니다. 이 곡은 본래 1965년 소울의 전설인 오티스 레딩이 발표하여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울 발라드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블루스의 디바인 에타 제임스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이 곡을 재해석하여 재즈와 블루스의 경계를 허무는 압도적인 울림을 완성했습니다. 곡의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만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해왔기에 이제는 도저히 그 사랑을 멈출 수도 없고 당신을 떠날 수도 없다는 절절한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블루스 소울의 정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을 에타 제임스의 음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에타 제임스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이었습니다. 식어버린 연인의 사랑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그려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Speak Low, 조용히 말하세요 입니다. 이 곡은 194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One Touch of Venus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표된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간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어요. Speak low when you speak love. 사랑을 말할 때는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Our moment is swift like ships adrift. 우리의 순간은 표류하는 배처럼 너무도 빨리 흘러가니까요. 시간의 소중함과 사랑의 덧없음을 노래한 Speak Low를 앤디 베이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앤디 베이의 Speak Low였습니다.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순간의 소중함과 시간의 덧없음을 담담하게 들려준 재즈 스탠다드였습니다. 다음에는 작은 우연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두 곡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커피 컵입니다. 이 곡은 2019년 발표된 작품으로 이탈리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앤토니 라자로가 만들었습니다. 이 곡은 재즈팝과 인디 포크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여름날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고 포근한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는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카페를 찾은 한 사람이 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커피를 받게 되고 그 우연한 실수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The Other Half of Me, 나의 또 다른 반쪽입니다. 1966년 발표된 이 곡은 바비 데린이 불렀는데요. 세상 어딘가에 있을 운명의 반쪽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우연이 소중한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언젠가 삶의 또 다른 반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두 곡입니다. 앤토니 라자로의 커피컵 그리고 바비 데린의 The Other Half of Me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두 곡은 앤토니 라자로의 커피컵 그리고 바비 데린의 The Other Half of Me였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Every Breath You Take, 당신의 모든 숨결을 바라보며입니다. 이 곡은 1983년 영국 밴드 The Police의 리더 스팅이 작사, 작곡한 작품으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은 아리 헨트나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카렌 사우자가 재즈와 보사노바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한 버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름다운 러브송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정도면 거의 스토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상대의 숨결 하나, 발걸음 하나, 미소 하나까지 모두 지켜보겠다고 노래합니다. 물론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대가 궁금하고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관심은 감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노래는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해요.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당신의 모든 숨결과 모든 움직임을 I'll be watching you. 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은 사랑의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한편으론 집착의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지 궁금합니다. Every breath you take를 카렌 사우자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카렌 사우자의 Every Breath You Take였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며 얼마 전 읽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전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함께한 음악들도 어쩌면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춤추며 삶을 즐기는 이야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우연한 만남까지. 음악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Nardis입니다. 이 곡은 마일스 데이비스가 작곡하고 빌 에반스 트리오가 자신의 대표 레퍼토리로 완성한 재즈사의 의미 있는 명곡입니다. 흥미롭게도 Nardis라는 제목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제목처럼 음악 또한 듣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풍경과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기에 오히려 더 많은 여백을 남기는 음악입니다. 그 여백은 각자의 마음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Nardis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a!

여름, 가장 시원한 추억이 영월에서 시작됩니다. 영월의 대표 여름 축제 동강댐목 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동강 둔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댐목 일당 대회와 매일 밤 콘서트인 동강 썸머나잇, 시원한 워터파티와 워터파이트, 그리고 맨손 매기잡기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함께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영월, 올여름 시원한 동강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0: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의제 집중 현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국의 의과대학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교, 다시 어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죠.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 입시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이런 현상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공계열의 약화로 우리나라 산업체계와 미래의 암울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 이공계열만의 문제일까요? 인문학과 사회학 그리고 예술 등의 여러 학문은 각기 제 역할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틀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도 다양한 사람과 역할들이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접근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가 건강한 도시를 이루는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잘하는 도시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풍조의 도시 기풍이라고 하죠. 제가 도시 이야기 중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일 것 같습니다. 한여름을 맞이한 도시 이야기 8월의 첫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위는 수학이었고 이학 박사님이시고 특이하게도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를 하시기도 하고 현재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사회혁신과 관련한 연구 그리고 사회적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일 것 같은데요.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한동승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한동승입니다. 네. 예.
0: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뭐 대학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이제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수학을 박사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전주대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학과 교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재 이제 올해 8월이면 제가 이제 정년을 하게 되는데요.
0: 아, 정년이시구나. 예, 예, 예.
1: 그래서 거의 이제 33년 반 정도를 이제 전주대에서 있으면서 그 다양한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베이스는 계속 수학으로 했지만 그 전주대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 이 수학을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사람들이. 네. 너무 어려워하고.
0: 어렵죠.
1: 쉽지 않게 생각하고 네, 있어서 네. 사실은 수학 교육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쉽게 수학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울대에서 있으면서 그 IT 관련된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좀 수학을 좀 쉽게 가르칠 수 네.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학교에서 우연한 기회에 콘텐츠 관련돼서 이제 큰 사업을 저희가 따게 됩니다. 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아, 그 당시에 네.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전통문화나 전통문화 콘텐츠란 말이 없었는데 네. 그걸 이제 전주대학이 처음으로 전통문화 콘텐츠란 말을 쓰면서 이제 전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전통문화를 좀 더 콘텐츠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전통문화가 콘텐츠로 돼 있진 않고 그냥 유무형의 자산으로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콘텐츠화 시켜야 되겠다 네, 생각하면서 네.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콘텐츠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0: 네.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니 영화니 드라마니 뭐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콘텐츠 부분에 이제 많이 알게 됐었고
0: 네.
1: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2020년도부터 평생교육에 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됐는지 하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뭔가 공부를 계속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런 기회가 한국에는 너무 없더라고요.
0: 네.
1: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융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건 아니면 고등학교만 나왔던 간에 대학에서 이런 일들을 지속해 할 수 있는 그 공부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지속해 나가고
0: 네.
1: 또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직업 전환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0: 네.
1: 그 성인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0: 네.
1: 그런 대학을 만들고 운영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지금 미래융합대학이 한 7년, 8년째 이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0: 네.
1: 제가 거기서 6년 동안 학장을 하면서 네. 미래융합대학을 키워왔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 이렇게 쭉 인생을 보면
0: 네.
1: 뭐 이제 수학에서 시작해서 콘텐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생교육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10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일들을 갖다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제 생각에는 그 우연찮게라기보다는
1: 네.
0: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1: 네.
0: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오늘 이야기를 나눌 심지어는 도시와 관련된
1: 네.
0: 그 네. 이야기까지 확장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 학문의 영역 말고도 이제 네. 제 뒤에 있는데 지금 좀 섞일 수도 네. 있는데 그 일테면 그 리빙랩이라든가
1: 네.
0: 지역 혁신과 관련한
1: 네.
0: 그 보통의 그 우리가 그 연상할 때 뭐 연구나 강의로 하잖아요.
1: 예.
0: 이제 그게 좀 그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1: 예.
0: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의
1: 그렇죠.
0: 그 일이시잖아요.
1: 예. 예.
0: 예. 그리고 차츰 나눠 가도록 하고요. 원래 그 오늘 참 방송은 지금 이런 얘기를 애초에 나누려고 하다가 시점상 그때
1: 예.
0: 그 인수위원회
1: 예. 하게 됐고
0: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눌까 어떻게 저희도 갈팡질팡을
1: 예.
0: 했던 것 같은데
1: 예.
0: 그 이야기 인수위원회도 조금 나눌
1: 예.
0: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건 조금 미뤄서 좀
1: 예.
0: 얘기를 하기 하고 수학 으로부터 문화와 인문학 그리고 사회학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융합학문을
1: 네,
0: 걷고
1: 네.
0: 계신 건데 네. 실마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 미네르바 학부도 좀
1: 네.
0: 설명을 하고 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네르바 학부는 처음에는 뭐 미네르바 학부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제 유명한 대학이 있죠.
0: 그러니까 원래.
1: 어떻게 보면 네. 하버드 캠브리지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가려고 하는
0: 네.
1: 이제 그런 대학이 이제 미네르바 대학인데요.
0: 네.
1: 경쟁률도 되게 세고
0: 네.
1: 거기는 학과도 없고 학년도 없고 캠퍼스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들을 해주고
0: 네.
1: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들을 갖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0: 네.
1: 이런 과정들을 교육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0: 네.
1: 그 대학이 바로 이제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0: 실존하는 대학.
1: 아, 지금 이제 뽑고 있어요.
0: 네.
1: 운영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0: 네.
1: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또 융합적이고 너무 잘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면
0: 네.
1: 교수가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어요.
0: 네.
1: 그러면 교수나 대학이 그런 역할을 갖다가 꼭 해야 돼.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럼 결국 뭐 해야 되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경험들을 제공해 주고
0: 네.
1: 이제 그걸 갖다 지원해 주는 역할로서 대학이 일을 해야 된다.
0: 네.
1: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대학들처럼 이렇게 전공들이 하나하나 칸막이가 되면서
0: 네.
1: 그 하나만 배우잖아요.
0: 네.
1: 근데 밖에 나오면 사회에 나가면 그 하나 배운 것 갖고 써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저보고 이제
0: 네.
1: 왜 이렇게 수학을 한 사람이
0: 네, 네.
1: 이것저것 하냐 했지만
0: 네.
1: 사실은 그렇게 많은 학문들을 접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0: 네.
1: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학문이 먼저 있던 게 아니고
0: 네.
1: 사회나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0: 네.
1: 이런 문제를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대학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지금은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 내에서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지식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는 벗어나게 하자 그러면서 네. 미네르바 대학을 만들었고
0: 네.
1: 미네르바 대학에는 이제 문화 콘텐츠 전공하고 기술 공학 전공이 있으면서 인문하고 공학이 같이 섞여서
0: 문화 콘텐츠하고 기술
1: 네. 기술 경영
0: 아, 경영
1: 어. 기술 공학과 그래서 네. 사회 공학 그다음에 이제 인문이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네.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학문적 경계라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배운다는 뜻이고
0: 네.
1: 원래 미네르바라는 뜻이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있잖아요.
0: 지혜의 여신.
1: 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네. 부엉이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지혜의 여신이 막 나와서 제 지혜를 갖다 펼친다 이런 뜻이 돼서 성인학자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직장 네. 다니다가 저녁 때 와서 공부하고
0: 네.
1: 어떤 그 나이가 들어서 네. 자기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 지식을 쌓아서 좀 더 나은 일로 나간다 뭐 네. 이런 뜻으로 봐서 저는 이제 미네르바 우리 학부로 돼 있는데
0: 네.
1: 이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졌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네르바 대학 을 알았다면 진작에 제가 그거에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세요.
0: 그래요. 이제 제가 뭘 모르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1: 예,
0: 거고. 그런데
1: 예, 예.
0: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를테면 우리가 그 사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가게 되지만 그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1: 그쵸.
0: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
1: 예, 예.
0: 이런 걸 잘 모르는 예, 상태에서 예. 쉽게 말해서 성적에 따라서 예,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예.
0: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4년 동안 나와서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어떤 역할과 쓰임새를 할 수 있는지를
1: 예, 예.
0: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0: 이제
1: 예.
0: 그런 거를
1: 만들어주는
0: 네,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유럽에 가면,
0: 네.
1: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쉬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대학교 가기 전에 1년 동안 쉬어요.
0: 무조건.
1: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쉬는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서 네, 하는 것처럼
0: 쉬는 시간처럼.
1: 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입학하고 나 1년 동안 쉴 수 있게 해줘요.
0: 아.
1: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 경험을 하고
0: 네.
1: 자기가 이 전공이나 이 대학을 왜 다녀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네, 이런 게 필요한 네, 거거든요.
0: 네.
1: 지금 저도 이제 대학교에 딱 애들이 들어왔을 때 신입생이 들어오면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목적의식이라든지 뭔가 필요성들을 인식시키는 거. 이게
0: 아직
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신입생들을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0: 그렇죠.
1: 이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네.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0: 네.
1: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는 게 필요한 거고
0: 아.
1: 또 이제 제가 리빙랩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만 리빙랩을
0: 네.
1: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의 쓰임체를 알게 하고 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식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0: 네.
1: 네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을 갖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네 전공이나 네 지식을 갖고 해결해 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리빙랩의 핵심이거든요.
0: 네.
1: 이제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해 주는 거고 내 전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미네르바 대학처럼 여러 지역의 문제들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0: 네.
1: 그걸 해결해 보고 자기의 필요성들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목적의식적인 어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0: 네. 얘기가 조금 딴 데로 빠지는 네. 걸 수도 있는데 그 우리도 일종의 어떤 공통학부?
1: 아, 그렇죠.
0: 그 전북대 같은 경우에.
1: 이제 교양으로 해서 전공 없이 선택한
0: 전공 없이. 근데 이제 대개는 그게, 취지는 아마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방향을 설정해 갈지를.
1: 그렇죠.
0: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건데 대개는 그게 이제 로스쿨 가는 첫 단계로 운용되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1: 형식적으로 운영되죠.
0: 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혹시.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네. 때는 1학년 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2학년에 전공을 했거든요.
0: 아, 당시에?
1: 네, 저 1학년 때 이제
0: 1학년 때
1: 자연계열 대학으로 있었죠.
0: 그렇죠.
1: 그러고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갔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걸 맞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교양이라든지 뭔가 이제 다른 영역들의 그러니까 인문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더 지식을 폭넓게 갖고 자기 전공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교양학부나 교양과정들이 있는 건데
0: 네.
1: 저는 이제 그 당시는 뭐 학문의 영역상 이제 여러 군데를 갖다 좀 섭렵해라 이런 뜻이지만
0: 네.
1: 저는 이제 미래융합대학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거
0: 네.
1: 이걸 첫 번째라고 두 번째는 지역을 알게 하는 걸 갖다 꼭 넣었어요. 아, 지역가치 탐색이라는
0: 구체적으로 다음.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지
1: 아. 지역가치 탐색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서 아. 교양 과정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지역은 뭐가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아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좀 더 전면에 내세우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0: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학자니까
0: 네.
1: 단절이 있었잖아요. 공부의 단절이. 네, 그걸 갖다 극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과정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교육, 교양교육과정이 바로 이제 그렇게 좀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요새같이 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0: 네.
1: 다양하게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경험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좀 풀어놓는 교육 경험하는 교육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노력이 많이 들죠. 그냥 네. 칠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0: 네.
1: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산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1: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전두시대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보고요. 네. 이래야 된다고 네. 생각하죠.
0: 그, 이제 앞선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뭐, 다양한 학문도 그 학문이지만 뭐, 학문 간의 연계나 융합도 네. 중요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연결해 가는 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보다는 사회적 그 혁신을 실험하는 리빙맵이나
1: 네.
0: 이런 걸 진행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그와 관련한 것들을 어떤 일들을 실제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리빙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 어느 책자에서 한번 보기 네. 시작을 해서 2014년인가 그때 네. 이제 보면서 이제 리빙랩이라는 걸 알게 됐고.
0: 네.
1: 그니까 저는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학을 했고 이학자로서 여러 가지 뭐 수학자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과학자나 이제 공학자들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과학자나 공학자들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기술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제 내 호기심에 연구만 할 뿐이고
0: 네.
1: 그 연구한 걸 끝난다.
0: 네.
1: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이론 갖고 그 원자 폭탄이 네. 만드는 이걸 보면서 그 반전 운동들을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 자기가 또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네. 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뭔가 노력하는
0: 네.
1: 이런 과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나 이제 요새는 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꼭 하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포틀랜드에 갔는데
0: 네.
1: 이제 포틀랜드가 이제 아무래도 혁신적인 도시고 해서
0: 네.
1: 여러 가지 이런 리빙랩 활동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포틀랜드 주립대학에
0: 네.
1: 들어갔습니다. 근데 6교가 이렇게 있는데 6교 위에 딱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Then knowledge serve the city. 그래서 지식은 도시에 복무해야 된다. 이렇게
0: 이제
1: 딱 규정을 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보통 대학의 뭐 학문은 뭐 상아탑이니 아카데미니 네네. 하면서 성역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0: 네.
1: 그 포틀랜드 대학은 그걸 명시를 하는 거죠. 대학이 있는 이유는 지역을 위해서
0: 네.
1: 도시를 위해서 네. 연구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뭔가 쓸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아예 그냥 대학의 자기 모토로 삼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 뭐 원래 이제 탄생된 것부터 그런 거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대학이 그렇게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하고 협력을
0: 네.
1: 해야지만
0: 네.
1: 그 대학이 지역에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대학은 다 섬이에요. 지역에서는.
0: 어디.
1: 예. 네.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냥 네. 교수들도 이것저것 오고 교수들도 연구하거나 뭐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구비 따는 것도 다 그런 것만 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포틀랜드 대학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수들이 연구하는 주도 포틀랜드 시티의 뭐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네. 뭐 이제 도시 정책에서 연구를 하고 네. 뭐 기후 환경이라든지 뭐 네. 재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일반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한 연구로서 자기가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학과 학생들이 다 이제 도시와 그런 연관을 갖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도시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도시에 가서 실제 활동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있는데 인게이지먼트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갈 때 어떻게 이제 그걸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를 연결해 주는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빙랩 센터가 아니라
0: 이것도 좀 그 시민들과 잘 융화되고 네. 그 그렇지, 안에서 그렇죠. 할 수 있게끔 네. 준비해야
1: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으면서 네. 거기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이렇게 뭔가 혁신적으로 대학이 지역과 같이 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된다라는 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대학이라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수업을 하고 연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지역에 있는 어떤 현장 속에서 연구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만드는 네. 이런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0: 네.
1: 뭐 리빙랩을 제가 시작한 것도 거의 그런 뜻이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리빙랩에 대한 부분은 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도 그렇고 활동들 하면서 2010년도 후반부터 리빙랩 활동을 대학의 정기적인 과정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제 운영했던 미래융합대학 같은 경우도
0: 네.
1: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교육과정에 다 아예 교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요.
0: 네.
1: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목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한 학기별로 이제 자금을 지원하면서 리빙랩 활동을 하고 뭐 학내뿐만 아니라 외부하고 같이 결합되는 이런 활동들을 시켰습니다.
0: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와 미션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그 활동들을
1: 네, 일단 네. 주제하고 미션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요. 네. 그렇게 해주고
0: 네.
1: 이제 센터가 지원해주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뭐 환경 문제가 됐다 쓰레기 문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걸 네. 어디 가서 어디랑 같이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걸 알선해주죠.
0: 아.
1: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저 인우동 쪽에 이제 그쪽하고도 같이 한 적도 있었는데
0: 네.
1: 이런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것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 사람들 활동하시는 분과 결합을 시켜주고 가서 같이 활동을 하게 해주고
0: 하게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1: 그렇죠.
0: 제시해 주기도
1: 예,
0: 하고
1: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멘토링을 붙여서 방법론도 알려주고
0: 네.
1: 또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가도 붙여주고 이런 역할들을 네, 했었죠.
0: 예, 예.
1: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를 해왔었습니다. 거의 한 학기당 한 10팀 정도씩 해서 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봤는데
0: 네.
1: 일단은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재밌게 일들을 네. 하는 걸 봤고요.
0: 네.
1: 우리 이제 보험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농촌의 재해보험에 대해서
0: 재해보험
1: 농가들의 재해보험
0: 네.
1: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0: 네.
1: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었는데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뭐가 문제점인지 다 알아보고
0: 농민들한테
1: 농민들 알아보고 실제 이제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면서 개선안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0: 네.
1: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학생이 이제 여기 무슨 공사더라 뭐 그 은행에 들어가는데 하필 이제 자기가 리빙랩에서 이런 거 했다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그걸 막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1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막 좀 얘기했더니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0: 네.
1: 내가 진짜 가서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은 진짜 자기 지식이
0: 그렇죠.
1: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직도 쉽게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네. 그렇게 학기별 또는 이제 연 단위별로 자기가 고민을 어떤 한 문제 갖고 해본다. 또 지역의 문제 갖고 해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사람의 일생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죠.
0: 그, 학교도 하지만 제가 이제 사전에 네. 그 주신 정보를 정리를 네. 해보자면 뭐 기관, 네. 뭐 조직 다른 네. 그 학교 밖에 네. 조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같이 협업을 하기도 네. 하고, 네. 네.
1: 그렇죠.
0: 뭐 그것 네. 그런 네. 것도 그 한번
1: 저희가 그거는 네. 2022년도하고 23년도 2년간 이제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간 4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0: 학교로 지원이 되나요?
1: 네, 학교로.
0: 학교로.
1: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학교에서 하지는 않고요. 일반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제 활동가 네, 조직들이 네. 하는데 네. 전라북도는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주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23년도에 이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실제로 리빙랩을 그렇게 큰 규모로 해본 건 이제 네. 처음이어서 학교에서 하다가 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22년 같은 경우는 과제가 17개가 운영됐었고 23년대 11개의 과제가 운영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문제라는 게 있긴 하고 그러면 이 지역 문제를 지역민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요. 발굴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랑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기관들을
0: 연결시켜주는
1: 모아요.
0: 거.
1: 모아요.
0: 모으기다.
1: 네, 모아서 뭐 많으면 20개 넘게 아니면 적게는 뭐 10개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14개 시군 교육청 도청 다 들어가고 의회 들어가고 대학교 5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기관에 있는 공공기관들 네. 이런 데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네. 거의 57개가 모여가지고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네.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필요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의견들을 네. 이런 기관과 함께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풀어가는 네.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1년간 이제 과제를 만들고 풀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안 풀린 과제는 뭐 연속해서 2년 네. 과제를 하고는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몇 개 뽑아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전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주시에 지금 연탄을 떼는 데 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0: 적정하게 있을 것 같은데.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80가구가 이제 아직도 연탄을 떼고 네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하이하우징의 민영성 대표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네네. 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그 난방 문제를 해결해서 탄소 이제 장판이라든지 탄소 필터를 갖다 이제 방에다 깔아가지고 전기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0: 교체를
1: 아 그걸 보급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네.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도움을 못 받고 혼자 하다 네. 보니까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이 기관을 다 모았죠.
0: 그래서 아, 그분은 원래 그런 걸
1: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업하면서 매년 이제 그런 봉사 활동을 했던 거죠.
0: 자기 사업이긴 네. 하지만 네.
1: 뭐 한 두 1년에 두 개씩 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네. 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전주 지속협의회라든지 에너지 센터 또 특히 이제 주거복지 센터 전주시 네. 여기서 이제 있죠. 일을 네. 많이 도와줬는데 네. 이제 주거복지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연탄을 떼는 가구들을 선정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여섯 군데를 갖다 저희가 선정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섯 군데를 이제 그 교체하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기관들이 같이 자금도 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뭐 일을 했던 거 보면 이제 지속협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전주대학교 이제 총학생회 네. 같이 모여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걸 뜯으려면 가구들 드러내고 폐기물을 네.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르는 일들을 다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주고 또 이제 그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갖다 무상으로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안전공사라고 이제 혁신도시에 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보면 배선 전기 네. 배선들이 다 낡아가지고 네.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네. 가면 네. 그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네. 배선 다시 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이제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0: 보면 연탄을 떼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기후기도 그렇고 사실 연탄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중독이잖아요. 이산화탄소 중독.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일 중요했고 저는 이제 그거 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집주인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다.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근데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사실은 큰일 아니고 조금씩만 이렇게 힘을 써서 도와주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주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실제로 이제 민영선 대표, 하이하우징 민영선 대표 같은 경우도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같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일사천리를 너무
1: 해결되더라.
0: 그런 걸 갖다 느낀 거죠. 혼자서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저에겐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아마 옆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으면 진짜 좋은 일들을 쉽게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게 이를테면 아까 하이하우징 그 민영선 대표님이 하던 게 그게 계기가 돼서 여러 사람과 조직이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0: 결합이
1: 그
0: 된 거죠.
1: 결합이 되고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의 어떤 그 집약된 형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계속 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했던 게 거의 30가지 이상의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그런 일을 했고 주제도 다 다른 것들을 했는데
1: 어차피 그 아까 말한 전기환경공사나 이런 공공기관들도 그런 사회적 공헌들을 그 해야 되는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곳에 자기 역할로 결합하는 방식.
0: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걸 찾는 걸 너무 어려워요.
1: 그렇죠. 어디 가서
0: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게 이제 김치 나눔 같더라든지 그 정도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실제로 중요한 일을 같이 해보면서 그 사람도 보람들 많이 느끼는 거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될 시간이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좀 한번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방금 해왔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테프릴 얘기 했잖아요. 마침 또 교수님께서 가보신 그 도시라고 당하고 제가 얼마 전에 7월 말이었나 얼마 안 됐어 2주 전인가 이 자리에서 그 했던 그 제 친구가 1년 동안 머물다 온 그 테프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도시 자체가 캠퍼스 같은 도시였고 사실 그 도시 자체가 대학 도시니까 근데 그중에 여기에서 무료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그리고 그 도심 안에는 웬만하면 그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에 하고 그래서 셔틀버스가 등장이 된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짐작을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학과 그 테프릴 시 당국이 재정까지 예산까지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지만 그걸 부담해서 그 무료 시내버스를 운행한다는 걸 보고 놀랬거든요. 그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뭐 나아가서 지금 하셨던 얘기처럼 대학과 도시가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대목에서 제 질문은 대학과 그 도시가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준 또 다른 사례처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할지 좀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대학이 지금처럼 섬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 사실은 실용적인 거 뭔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결국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네.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또 학생들도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걸 더 좋아하는.

0: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뭐 전공 체계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이제 있는 목적, 그다음에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포틀랜드 대학을 얘기했고 저는 어디 가든지 요새 지역 대학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대학이라는 건 일종의 학문을 계속 그 만지작거리는 건데 그걸 써먹을 때가 있어야 할거든요.
0: 그렇죠.
1: 그걸 써먹지 못하면 그 존재 자체가
0: 그걸 써먹는 데가 바로 자기가 사는 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지역이 되고 도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맞는 게 원광대 같은 경우에 뭐 학생이 만 명, 뭐 만 오천 명 정도 되고 교직원 치면 한 3, 4만 명 이상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면
0: 그리고 거기 식구까지 치면은 곱하기 한 3, 4 하면 10몇만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익산시의 반은 원광대는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채플리와 비슷하게 원광대하고 익산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익산시는 원광대에게, 원광대는 익산시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전주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주대, 전북대 뭐 두 개 대학 있고 전문대까지 지금 많이 있지만 다 합치면은 그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65만의 어떤 전주 시민의 거의 한 뭐 4분의 1 정도는 그 대학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 뭐 가족까지 치면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 가족들이 사는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고 또 그 교수들의 역할이고 대학 본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학의 구조들이 그런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립대학은 현재 재정난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수익적인 사업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걸 지역을 위해서 풀고 아까 채플릴 얘기처럼 지역에서 공공의 어떤 버스들을 운영하면서 지역민께 봉사할 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측면들이 있고 뭐 사립대보다 훨씬 낫지만 재정적인 난에서 이제 그래서 뭐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캠퍼스를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모든 뭐 강의실이라든지 실험실 이런 것들이
1: 지역민들이 활용할
0: 지역민들이 수 있게. 필요하면 가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실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곳으로 좀 오픈된 공간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대가 됐든 전주대가 됐든 그래서 이 지역민과 대학이 같이 결합돼서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고 이제 많은 어떤 논의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논의들이 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수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기할 수 있는 공간 뭐 뒤에 가서 시민적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역할을 대학이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연습들을 시키고 하면서 뭐 전주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들 이걸 갖다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참 그게 어울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한데 저희 전주대학교만 보더라도 전주에서 온 학생들이 40-50%가 돼요. 그러니까 전라북대에서 온 애가 한 60-70% 되거든요. 외지에서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애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전주대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상대적으로 좀 전주대가 이런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연계되는 활동도 하고 지금 리빙랩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거에 그 굉장히 그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캠퍼스를 개방하는 문제부터 자꾸 요구를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아요.
0: 뭐
1: 그렇죠. 전주시가 전북대한테 우리가 그 우리 도시가 사라지면 전북대는 어디에 가 있을 거냐.
0: 그렇죠.
1: 이렇게 하고 자꾸 하고 전북대도 지금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사라지면 그 자기 발등의 문제로 여기고
0: 그렇죠.
1: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0: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이게 지역의 위기는 곧 그 대학의 위기이기도 하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요. 좀 깊게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대학 얘기는 일단락 짓고 나중에 아까 포틀랜드 얘기도 그렇고 좀 나눌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네, 또 예.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수위원회 활동 좀 얘기를 예. 하겠는데요. 부위원회 그 열린
0: 예.
1: 열린 시정 시민주권,
0: 열린 정 전주
1: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예. 하셨잖아요. 예. 그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소회도 있으셨을 예. 거고 예. 여러 가지 뭐 뉴스도 있었지만 예. 그 소회와 함께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예. 그 만들어진 4년의 예. 전주 예.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뭐 우리 조지훈 시장님의 선거 과정에 이렇게 깊이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는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정도였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시장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서
1: 네.
0: 되게 이제 필요성을 참 많이 느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시민 주권이라는 말을 갖다 가장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전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요번에 전주 시장은 네. 그 부분을 갖다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인수위를 딱 만들면서도 이제 시민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을 존중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과 같이 하겠다는 시민 동행이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모토로 잡았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이제 인수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0: 이제 그런 큰 뜻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인수위에서 딱 들어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 네.
0: 전주시 부채 문제를 딱 재정 보면서
1: 문제. 네.
0: 재정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지방채가 뭐 6천억 원 좀 넘는 이런
1: 네.
0: 수준이고 그거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어느 다른 이제 2등인 데보다도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범접할 수 없는 1등이었어요.
1: 네.
0: 부채 문제가.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그걸 또 이렇게 파다 파다 보니까 거의 1조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1: 네.
0: 빚이. 그래서 야, 1조를 어떻게 다 갚지?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 2조 7천억인가 그 정도 돼요. 1년 예산이. 근데
1: 네,
0: 이제
1: 네.
0: 그중에서 필수 경비를 쓰는 게 거의 뭐 반 이상이 날라가고
1: 네,
0: 나면
1: 네.
0: 전주시가 이렇게 뭔가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게 네. 1조가 좀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걸 다 갚아도 다 써도 거의 네. 이제 1년을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1: 네,
0: 있어야
1: 네,
0: 된다는
1: 네,
0: 뜻이잖아요.
1: 네,
0: 그럼
1: 네.
0: 4년 동안에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1: 네, 네.
0: 이제 그게 인수위체 홈에 들어가서 딱 처음에 놀란 거였고
1: 네, 네.
0: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 돈이 어디 쓰였는가를 하나하나 이게 보기 시작했는데
1: 네, 네.
0: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썼더라고 이것저것에
1: 네, 네.
0: 쓸데없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의 정원이라는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네.
0: 이제 그거에 있는 걸린 사업이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1: 그 프로젝트 규모가.
0: 네, 프로젝트 규모가 그렇게
1: 네.
0: 됐고, 아직 시작 안 한 게 거의 반 이상, 3분의
1: 네.
0: 2 정도는 시작도 안 했고,
1: 네.
0: 기존에 있던 사업들 붙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수위 기간 동안에 왕의 전원 프로젝트 사업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도 안 한 건 다 없애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긴 했는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그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 진행되고 있는데,
0: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국고 보조를 받은 거예요. 근데
1: 네.
0: 거기에 막 전주시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1: 네. 매칭 예산
0: 매칭 예산을 대응하지
1: 네.
0: 않으면 국고라는 걸 반납할 수도 없고 그
1: 네.
0: 대응 자금 국고까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 네.
0: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 네.
0: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는 그 사업들이 너무 많은
1: 네.
0: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예가 이제 독립 영화의 집 이거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이번 추경에 거의 100억 이상을 갖다 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업이 끝나고
1: 저기
0: 문체부에서
1: 네.
0: 이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해서 이제 사업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100억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저희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막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찾아 나가긴 하겠지만
1: 네.
0: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1: 네. 네.
0: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원래 있었던 걸 또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할까.
1: 기틀을.
0: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1: 기틀을 만들기 문제였고. 전에 지금 정리할 게 너무 많았죠.
0: 너무 많았죠. 그래서 네. 인수위 동안에 그런 고민들이 제일 많았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비전, 희망을 좀 갖게 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많이 벌었고 그렇죠. 내년도 벌게 되면서
1: 추가 세수는
0: 예, 네. 추가 세수도 많이 생기고 네.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는 이런 희망들을 좀 보게 되면서 네. 조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는 거의 뭐 어떤 네. 새로운 사업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기존에 네. 있던 사업에서 이제 뭐 변경을 하든지 축소시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안타까웠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조금 미웠죠.
1: 그 애쓰셨을 것 같고 그 짧지 않은 그 시간이었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네, 산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깊게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하나는 이거는 뭐 그 인수위가이나 아마 시장님이 답하셔야 될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 재정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과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거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먼저 그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정 문제는 저희가 인수위 시작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뤘던 문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 보고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재정 문제였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사태 판단이 가장 네. 중요했었고요. 네. 그래서 인수위에서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에 사태 판단을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도대체 부채 규모가 얼마가 돼 있고 또 얼마가 또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네.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기준을 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인수위가 뭐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건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네. 기준을 정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판단은 사실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뭐 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고요. 아마 지금은 그 이제 재정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아마 만들어서 거기서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1: 지속적으로
0: 한, 어떤 하나하나의 네. 사안에 대해서 아마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0: 네.
1: 그 물론 이제 전임 시장의 어떤 불통,
0: 네.
1: 행정 스타일과 연관된 문제이긴 하지만
0: 네.
1: 그 우리들의 그, 이를테면, 이 도시 계획이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각종 위원회라든가,
0: 네.
1: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이제 그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게 적정한지 필요한 건지를 따져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그, 이건 뭐, 그, 전주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네. 과제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어떻게 해야 시민들로부터 그 진짜 지혜와 힘을 구하고 네.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시민청이라든가 이런 걸 네. 강조를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그 말씀 한번 네. 들어볼게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위 할 때도 이제 열린전주 이제 네. 소통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1: 네.
0: 이제 그걸 해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제 전주 시민들이 전주시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고
1: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가요? 네.
0: 네. 의견이 거의 300가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네. 310개가 나왔었고
1: 네.
0: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4만 개 이상씩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관심도 많고 이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제 스스로의 어떤 의견도 많이 피력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들 생각하는 거는 시민 주권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결국 이제 시민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것은 시민청은 시민 주권 전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이런 네. 이런 논의들이 나왔고 실제로 네. 구현도 했었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시민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밑으로부터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1: 네.
0: 모아진 의견들이 같이 수기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했었던 일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마침 이제 올 9월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조례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모든 이제 동 단위가 이런 자치회들이 만들어지고 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지면서 자기네 어떤 그 뭐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또 이제 마을 공동체도 잘 돼 있고 또 마을 내에서 이제 그런 온골 공동체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들을 좀 잘 모아나가는 고 이제 이 부분의 어떤 뭐 상위 의견은 아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것이 바로 시민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몇몇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어떻게 보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시민청이 만들어졌는데 생각을 했고 이걸 운영하는 것도 뭐 지금 이제 뭐 국민의 소리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위 때 했던 열린정부 소통공간과 같은 이제 그런 공간들도 이제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고 이제 그게 아마 시민청 산하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 하나하나가 자기 의견을 내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올리고 또 논의도 하면서 이제 그 의견들이 이렇게 숙성이 되겠죠. 이제 네. 그러고 나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 시민의 의견을 시든지 의회든지 네. 이제 보내서 이제 시민들이 뭔가 결정된 의견으로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곳이 바로 시민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 그 JK PD님께서도 그 하나 제안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연락이
0: 그러셨나요?
2: 문자로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2: 그럼
1: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를 못해서
0: 네.
1: 음악은 그 마무리할 때 좀 듣도록 하고 우리 그 선거 전에 조지훈 시장님께서
0: 네.
1: 후보자 시절에 나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있었는데
0: 네.
1: 그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넘어
0: 네.
1: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버넌스가 존재하지만
0: 네.
1: 그 형식적인 틀로 하고 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0: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랬죠
1: 그 진행자가 얘기를 하니까. 뭘 사실상이냐고 진짜 전체가 다 그렇지라고 이렇게 그 정면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명칭이 위원회가 됐든 시민청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
0: 그렇죠.
1: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의제를 시민청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0: 예.
1: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그거는 이제 그 현재 단계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0: 예.
1: 그렇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예. 네.
1: 그러면 원래 지금 AI 얘기도 좀 했다 그랬는데
0: 원래 제 전공이 AI인데
1: 그 기회를 예.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0: 예, 예, 예.
1: 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그 이야기로 뭐 AI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얘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전에 그 드린 것처럼 전주가 나아가야 될 뭐 총론적인 방향에 대한 한동순 교수님의 그 생각과 제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네. 포함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주는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문화도
1: 네.
0: 있고 역사도 있고 또 이제 많은 활동들도 하고 시민의식도 되게 높고
1: 네.
0: 그런데도 뭔가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1: 네.
0: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버넌스나 전체적인 조직들이 잘 안 돼 있는 측면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전주 이제 동학과 전주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전주 화약이었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직강서가 만들어지고 민간 협력의 어떤 거버넌스가 직강서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시민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네. 것들이 네.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진적이고 새로운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지속성하고 확산성이 되게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좋은 걸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좀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 하나하나의 뭐 마을 공동체가 됐던 시민 조직이 됐던 이런 조직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뭐 리빙랩이라는 형태를 뛰어도 좋고 뭐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다양한 형태들을 많이 하는 이런 시민 조직들이 전주의 곳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굳건한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뤄나가는 게 이번 이제 시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거의 10명이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배가 돼요.
1: 네, 네.
0: 제가 이제 요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좀 더 이제 배우고 나면 이걸 통해서 자신을 증강시키고 이걸 통해서 활동 영역도 커지고 또 이르거나 좀 해보고 싶은 일들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지금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핵심적인 산업이 네. 전주를 근간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여기에서 되게 큰 희망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잘 이제 가꿔서 결국은 이 피지컬 AI를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피지컬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말 생각 예상했지만 그 시간을 저희가 잘 그 소화 충분하게 잘 소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그 도시학에는 이제 시즌2는 마무리되지만 뭐 그 인터넷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시즌3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 나눌 기회를 꼭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예.
1: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데요. 도시이야기 전주하나는 8월 말까지 방송을 하고 시즌2의 이야기를 일단락 짓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늘 마음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있다면 분명 그런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눈 대학과 도시라는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스쳐 지난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전주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대학과 도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는 늘 저의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처럼 대학이 곧 도시가 되고 지역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삶이 대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대학은 도시 안에서 그저 소상공인의 주요 소비 주체 정도로만 인식되곤 했는데요. 아직도 거기 그때로부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교수님과 나눈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그에 관한 중요한 실마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청취해주신 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청해주신 김민기의 천리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0: 즐겨.
1: 예예예. 싹스 인 더 하우스.

0: 꿈속에서 인형 갖고 만나.
1: 꿈속에서 만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유지학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저는 오늘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이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으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시간은 분명 노동의 시간을 치열하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시간을 세매주지 않습니다. 택시 노동자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차로 거리를 달려야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견뎌냅니다. 그들의 이 시간을 제도는 노동의 시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빈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이 모든 시간들의 총합이 아닐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대를 잡는 노동자의 삶이 먼저 안전해야 합니다. 내가 타는 차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 그 차를 움직이는 사람의 정당한 땀방울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면서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폭염 속에 잘 지내시죠?
5: 아, 예, 잘 지내셨습니다.
4: 아, 폭염이라니까 뉴스도 좀 무서워요.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네, 뉴스 전해주시죠.
5: 그렇죠. 하여튼 폭염 속에서도 또 각자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터를 지켜내시는 네. 네,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4: 네,
5: 첫 번째는 그 폭염 정보 네. 소식인데요. 아마 해가 갈수록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5: 지구 때문에 그런가요?
4: 지금 유럽은 지금 뭐
5: 40도
4: 예, 산불에 예. 지금 난리더라고요. 예,
5: 심각한 뭐 지구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4: 네, 예. 맞습니다.
5: 우선 그 전주시가 배달, 대리운전 그리고 택배 노동자처럼 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이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 운영을 한층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4: 아, 그렇군요.
5: 예, 그래서 평소보다 보름이나 빠른 6월 중순부터 지금 문을 열었고 또 9월까지 주말과 또 휴일을 포함해서 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완산구 효자동과 덕진구 송촌동 두 네. 곳에 있는데요. 하루에 한 130여 명이 네. 예, 노동자들이 잠시 들려서 숨을 돌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4: 농수산물 시장하고 하고? 뭐 비보이 광장에 예, 있는 그렇죠. 그 간이 쉼터를 하루에 그래도 130명의 예. 뭐 노동자들이 이용한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5: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폭염 속에서도 또 편하게 음식을 받고 또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뜨거운 네. 도로 위를 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네. 그렇군요.
5: 쉼터는 그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폭염이란 위험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네. 그리고 이제 폭염 속에 잘 쉬어야 하잖아요.
5: 그렇죠.
4: 건설 노동자들이나 이 농업 노동자들이
5: 에이, 심각해요. 거기.
4: 굉장히 이제 지금 에이. 또 폭염에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5: 맞습니다.
4: 그런 분들도 참 정말 잘 33도 이상이면은 예, 쉴 수 그늘에서 쉬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5: 하여튼 더 많은 공간들이 늘어나서 또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5: 두 번째는 정말 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오늘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픈 뉴스인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머리가 끼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4: 네.
5: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고용노동부가 즉시 지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엄정 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네, 아니, 소식 중에 제가 하청이라는 네. 거에 또 이제 좀 주목이 되는데
5: 그렇죠.
4: 이게 사실 정규직은 이제 그 중대재해가 엄청 줄었는데 네. 여전히 이제 하청 구조에서 재해가 더 높아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산 조선소의 네. 이제 젊은 층이 사실 고용이 늘었다고 뭐 통계
5: 네, 통계치에 나오더라고요.
4: 예, 보는데 네. 이렇게 이제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네.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 맞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도 하청과 네. 연결됐다는 게
4: 그러니까요.
5: 우리 어떤 그 노동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청년 노동자의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 어쨌든 애들을 피하고 이번엔 정말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안전 공백을 완벽히 메우는 좀 네. 엄중한 또 네. 엄격한 어떤 그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도
5: 아,
4: 안정적인 정규직 네. 일자리가 이게 조선소도 그래야지 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5: 지금 뭐 네. 조선업이 뭐 아주 거의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4: 네.
5: 일자리가 네. 보장이 되고 또 그래야 또 궁극적으로 안정된 회사 측도 좋을 것
4: 그럼요.
5: 같아요. 지금 예. 당장의 어떤
4: 아니 결과가 있습니다.
5: 그렇죠.
4: 정규직하고 예. 비정규직하고 생산성 비교를 했는데 예. 정규직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그 연구 결과도 예. 최근에 비정규직 단발로 예. 일하는 사람들은
5: 그렇죠.
4: 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도 있거든요. 예.
5: 그러니까요. 그래서
4: 다음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5: 세 번째 소식은 저희 코너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알트론입니다. 100억 원의 임금 체불 사건의 항소심 소식인데요.
4: 네, 네.
5: 원래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사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이유로 재판이 도연 연기되고 변론이 또 재개가
4: 네,
5: 되었습니다.
4: 네.
5: 공장이 폐업하면서 약 260여 명이 100억 원대 임금과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알바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오르시 또 노동자 가족들이 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부는 좀 미뤄진 만큼 엄정하고
4: 네.
5: 또 신속하게 판결로 벼랑 끝에선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조속히 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5: 예.
4: 좋은 소식이 있기를
5: 예,
4: 바랍니다.
5: 네, 기대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을 짚은 뉴스입니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지역 예술인과 또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10여 년 만에 소리 프린지 무대를 부활시켰습니다.
4: 네.
5: 취지는 참 좋으나 문제는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된 어떤 지원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4: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무대인가 보죠?
5: 그렇죠.
4: 예, 예. 근데 이제 참가하는 예술인들에게
5: 10만
4: 원의 출연료.
5: 예. 아마 공연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4: 야.
5: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4: 아, 그리고 이제 공연 연습을 예. 맨날 며칠 해야
5: 그러니까
4: 되는데.
5: 공연도 해야 되고 준비.
4: 지역 예술인의 출연료를 10만 원이라고 그럼요. 하는 게 너무나 진짜 터무니없는데요.
5: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 한 번 올리기 위해서는 연습 시간 또 이동비 무대 준비를 생각하면 이게 버스킹 수당보다 못한
4: 네.
5: 수준이라고 비판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 측은 이제 문턱을 낮추기 위한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명하지만 선진 지역 신진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을 악용해 낮은 보상을 정당화하는 관행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세계 소리 축제가
5: 오래됐죠.
0: 어쨌든 오래되어서 네. 이제 자리 잡은 만큼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또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5: 적절한
0: 해야.
5: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0: 지역 예술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지역 언론에서 이거를 또
5: 다뤄줬습니다.
0: 다뤄줘서
5: 네. 그래서 개막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코앞인데 그 네. 예술인들의 정당한 땀방울이 네. 또 제대로 인정받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나오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0: 8월 뉴스에 이게 보완됐다고 정정해서 신문 기사가 났으면 좋겠네요.
5: 좋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0: 자 다음 라디오에서는
5: 그 다섯 번째는요, 전북 자치도 산하 한 출연 관장이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폭언을 해 노동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과태료 네.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피해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결국 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기관에서 일어난 이 권력형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0: 그러니까요.
5: 요즘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없는데
0: 많아요.
5: 많아요?
0: 그럼요. 지금 전라북도 인권 담당관실에 올라오는 네. 그 인권 네. 기관 내 인권 침해 신고가 그래요? 많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네.
0: 근데 인정률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5: 맞습니다.
0: 신고 건수는 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 이 기사 보고 좀 안타까웠던 네. 게. 괴롭힘 당한 직원은 어쨌든 퇴사를 하고.
5: 예, 네, 그러니까.
0: 센터장은 어쨌든 이제 남아가지고 과태료 처분만 받은 건데 이게 참 조직 문화가 네. 빨리빨리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5: 맞습니다.
0: 이게 정체되다 보면.
5: 예, 네, 반복되게 되고. 네,
0: 반복되고.
5: 피해는 또 노동자한테만 드러나고.
0: 그렇죠.
5: 네. 어쨌든 기관장의 우월적 지위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과 또 지자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금 우리 사회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화를 좀 바꾸는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안타깝습니다.
5: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0: 네, 네, 네.
5: 국회의원실 앞 통신탑에서 네. 지금 100이 넘게 고공농성을 이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0: 아, 네.
5: 고용기 총무국장의 소식입니다.
0: 전주에서 네, 택시 전주, 운전을 네, 하던 분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0: 아, 네네,
5: 예.
0: 네.
5: 어쨌든 폭염과 네. 또 폭우 속에서 철탑 위에서 온몸을 견디며 택시 완전 월급제 전면 실시 그리고 네. 또 간주 근로시간제 폐지를
0: 네.
5: 촉구하고 있습니다.
0: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더 다뤄보기도
5: 예,
0: 하고
5: 예.
0: 7월 8일이 100일을 맞았다고
5: 예, 예,
0: 뉴스에 7월 8일, 나왔네요.
5: 예, 7월 네. 8일이 100일째 지금 며칠째? 거의 120일이 넘었네요.
0: 네, 그러네요. 네, 120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죠.
5: 폭염 속에서 이 100일 넘게 지내고 120일 정도 지냈는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을 건 절박한 저는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5: 아, 정권과 국회는 이 외로운 부르짖음을 좀 외면하지 말고 택시 노동자가 안전하게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좀 답을
0: 네.
5: 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됐어요. 지금 택시 그렇죠. 월급제 네, 문제, 네, 네, 네. 택시, 지금 택시 노동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좀 해결 방법들을 좀 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이것으로 또 네. 혹시 더 소식이 있나요?
5: 뭐 인사 말씀 드리고.
0: 예, 예.
5: 노동은 결코 고통이나 희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해가 지면 웃으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 아, 이 소박하고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때 저는 비로소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도 그 당연한 권리가 당당한 현실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등 여러 단체가 지난 6월 29일 전주시 플랫폼 노동자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탁회의에는 카카오택시,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핸드폰 앱을 통해 노동을 하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 26명이 참여했는데요. 오늘은 당일 참가자 중 카카오택시 노동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택시하면 전통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 시대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의 조건과 삶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유세윤 택시노동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택시 운전 일을 하고 있는 유세진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예.
6: 유세진입니다. 네. 예.
0: 유세진인데 제가 이름을 틀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6: 괜찮습니다.
0: 오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아, 예, 제 감사합니다. 네.
0: 현재 이렇게 택시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0: 아, 5년?
6: 예, 예. 5년 정도.
0: 그럼
6: 예.
0: 5년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인가요? 혹시 무슨 계기, 어떤 계기로 택시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6: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0: 네. 네,
6: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제 개인 꿈을 좀 펼쳐보려고 개인 네.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0: 네.
6: 그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택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네.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0: 네. 네,
6: 코로나 직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코로나 네. 직전에 코로나가 있을지 네. 모르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6: 몰랐죠.
0: 그러면
6: 전혀 몰랐죠.
0: 코로나가 택시 그때 택시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는?
6: 코로나 때는 많이 힘들었죠.
0: 아, 힘든.
6: 아무래도 모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셨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이제 많이 손님이 없어서도 힘들었고 일단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이 많을 시간들인데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시니까
0: 네,
6: 그 시간대에도 손님이 없어서도 힘들고 또 코로나를 잘못하면 전파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불안감도 있고 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때는 막 또 막 마스크 철저히도 쓰고 추적도 하고 막 그랬던 네, 그렇죠. 기억이 막 떠오르네요.
6: 네, 네. 뭐 슈퍼 전파자 네, 막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했었을 때라서.
0: 네.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6: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일 시작하려다가 누구 소개로 아니면 혹시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는. 택시
6: 처음에는 이제 그 급하게 이제 네. 생활비라도 필요하니까
0: 예.
6: 그래서 급하게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0: 네.
6: 또 마침 친구가 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서
0: 친구 소개로
6: 네 친구 소개로 네. 시작을 하게 됐죠. 네.
0: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네. 걸 해보고 싶으셨어요?
6: 어떤
0: 아니
6: 사업
0: 뭐, 예 사업을
6: 사업을요 사업 그건 좀 아픈 게 있어서
0: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나중에
6: 죄송합니다 예. 따로 사석에 네, 말씀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진짜 다른 사업을 꿈꿨었는데 네네. 이제 택시를 해오고 계신데 그러면 보통 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6: 제가 보통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정도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6: 그래서 오전 11시 정도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 정도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점심 식사 끝내고 들어가시는 그때 또 유동인근들이
0: 네,
6: 있어서
0: 네.
6: 12시 반 정도에는 나와서 이제 저녁에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9시 사이.
0: 네.
6: 그리고 이제 목금토 이제 저녁에 술 드시러 나오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은 시간대에는 10시에서 11시 정도 그 정도 합니다.
0: 그러면 13시간 뭐 16시간 뭐 이런 정도 사이로 하루에
6: 네, 네.
0: 하시는 거네요?
6: 네 그렇죠.
0: 자는 시간 빼면 네. 거의 다 도로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6: 네 맞습니다.
0: 주 6일?
6: 예, 저는 주 6일을
0: 주
6: 하고
0: 6일 정도 예.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12시간, 13시간씩만 잡아도 주 6일이면은 70시간이 넘는 80시간.
6: 80시간이 조금 못 되죠. 예.
0: 지금
6: 그렇게 따지.
0: 법적으로 네.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와.
6: 그거는
0: 엄청.
6: 이제 법이.
0: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실례지만 네. 80시간이라고 네. 많이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 소득은 한 달에 이제 기본급 포함해서 네. 예, 1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150만 원이요?
6: 예.
0: 150만 원이 매출은 아니고.
6: 예, 매출은 아니죠.
0: 아, 매출은 아니고 이제 네네네. 가져가시는 돈이.
6: 예, 집으로. 제가 통장으로 받는 돈이.
0: 아, 월급이.
6: 그렇죠.
0: 예. 네. 아니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인데요?
6: 매출은 450에서 조금 넘어갈 거예요. 450에서 480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
0: 그럼 거의 네. 450을 버는데 네. 그중에 3분의 1이 월급이고 150이면 네, 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머지는 저, 그럼 회사로
6: 그렇죠.
0: 가는 거예요?
6: 예.
0: 아니 야 80시간을 주에 일하고 150을 소득으로 가져가는 이거는 왜 어떻게 이런 게
6: 그러니까
0: 되죠?
6: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산학금이 네. 지금 16만 5천 원이에요.
0: 아.
6: 네. 그리고 다른 네. 회사들도 네, 이름들은 다르지만 네. 기준금이라는 게
0: 기준금?
6: 있고
0: 예. 네.
6: 뭐 하루 일일로 따지는 이제 산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해요. 한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일 겁니다. 모든
0: 한
6: 회사들이.
0: 달에?
6: 네, 한 달에.
0: 한 달에 치면 380에서 400만 원을 산학금으로 내, 기준금으로 내야
6: 네네.
0: 된다.
6: 네.
0: 그리고 기준금을 초과한 금액에
6: 대해서는
0: 대해서 월급으로
6: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네. 이제 20%를 제한 80% 정도를 가져가고
0: 아.
6: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준금을 다 했을 경우에 네. 이제 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이게
0: 아.
6: 그게 기본급.
0: 아. 네. 그럼 380에서 400의 기준금을 다하면 90만 원은 기본급으로
6: 나오고 받고 예.
0: 그 이상을 초과하면 80은 수입으로 가고 20은 회사로 가고
6: 네.
0: 그런 아이고 그래도 너무 와 이거 센데요. 그 혹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옛날부터 이제 어쨌든 기준금 상환금제는 있었으니까 카카오 앱이 생겼잖아요.
6: 네.
0: 카카오 앱이 생기고 혹시 뭐 앱은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6: 카카오 앱 자체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가맹이냐 비가맹이냐를 네. 따졌을 때 가맹은 네.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0: 지금 1년 네. 되고 그러면 카카오 가맹은 본인이 가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하는
6: 회사 대 회사로 일단 계약을 맺습니다. 카카오하고 아, 네. 이제 법인 택시 회사하고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맺고
0: 네, 네.
6: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 가맹을 할 사람들에 한해서는
0: 네.
6: 하게끔 해주겠다.
0: 아.
6: 네, 하기 싫은 사람은 강요하지는 않겠다.
0: 아.
6: 이제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네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강요하지는 않겠다.
0: 그럼 지금 하신 거고?
6: 예, 네, 저는 네. 하기로 한 거고.
0: 하면은 뭐 사용료가 있습니까?
6: 네, 이제 전체 매출액의 이제 3.3%가 네. 사용 수수료로 나가.
0: 아,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450만 원의 3.3%가
6: 네.
0: 그 수수료로 나간다.
6: 네, 네.
0: 그러면 400만 원의 3.3%면은 33,000 원이니까.
6: 네.
0: 그러면은 400만 원이면 한
6: 거의 한 15만 원? 원?
0: 15만 원 정도는 네. 지금 카카오티로.
6: 네, 네.
0: 그러면은 그 카카오 앱을 사용하고 나서
6: 네.
0: 그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떠세요?
6: 조금 더 나은 거는 같아요.
0: 네, 조금.
6: 예.
0: 네, 약간.
6: 예.
0: 네.
6: 그러니까 그 가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좀 먼 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0: 네, 네, 네.
6: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0: 네,
6: 손님이 많은 네. 때에도
0: 네.
6: 뭐 4km, 5km.
0: 네, 네, 네.
6: 제가 제일 길게 받아
0: 배차.
6: 예, 예.
0: 카카오에서
6: 손님이 몇 킬로 밖에서 불렀다라고
0: 네,
6: 했을
0: 네,
6: 때
0: 네, 네.
6: 제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안 믿으실 텐데
0: 네.
6: 제가 12km 밖에 있는 손님 콜이 잡힌 네. 적도 있어요.
0: 그거는 배 잡혔다는 거는 그 카카오에서 12km 떨어진 손님 콜을 줬다는 거죠?
6: 그렇죠.
0: 그러면 그걸 수락하셨어요, 그때?
6: 가야죠.
0: 아, 안 가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6: 왜? 안, 그러니까
0: 12km면 수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6: 12km면 수락을 안 하는 게 맞죠. 네.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근데 오직 했으면
0: 네.
6: 그거라도
0: 아.
6: 잡고
0: 아, 네. 갈 수밖에 없다.
6: 네, 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콜들을 네. 몇 개 이렇게 잘 수행을 하면
0: 네.
6: 또 가까운 콜을 줍니다.
0: 아.
6: 예. 네. 근데 이제 가맹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3km 넘어가는 거를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적은데 매출액에 있어서는 하루 한 1, 2만 원 정도는 좀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0: 아, 카카오 앱을 네네. 활용하면 1, 2만 원은 더 이제 배차를 네. 이제 그 사용료를 내는 기사부터 우선 주니까
6: 네네.
0: 좀 매출이 네네. 오르는 거는 같아도 노동은 어떻습니까? 노동은.
6: 운전 오는 거는
0: 똑같으니까.
6: 똑같죠.
0: 같은 예. 시간에서 예. 하니까.
6: 네네.
0: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더 이제 가맹하는 기사들도 많아지겠네요.
6: 네, 그렇죠.
0: 지금 많이 가맹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주는 어떤가요?
6: 지금 일단 가맹이다 비가맹이다를 안 따지고 카카오 어플을 사용하는 거는 택시 기사님들은 100% 사용을
0: 네,
6: 하시고요.
0: 네.
6: 그 중에서 가맹
0: 비율이 문제겠네요.
6: 가맹 비율은 그래 전체 택시에서 7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네. 모르겠지만 이제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보이는 숫자의 비율이
0: 네.
6: 거의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0: 5년 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5년 전에 어땠어요?
6: 그때는 전주시에 이제 카카오 가맹 택시가 들어온 게 두 개 회사밖에 없었어요.
0: 아,
6: 예.
0: 그 5년 전에 당시에는?
6: 예, 그때 당시에는
0: 네.
6: 두 개밖에 없었고 그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0: 네.
6: 뭐, 가맹 법인 택시가 이제 두 개가 들어오고 나니 개인 택시 분들도 저게 더 많이 번다더라.
0: 네, 네.
6: 진짜 정신없이 번다더라.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 분들도 많이 가맹을 하시게 지금? 됐고,
0: 네.
6: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못해도 70% 이상은 될 겁니다.
0: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AI 이 배차 시스템이 뭐 배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락을 잘하면 좋은 배차가 오고,
6: 네네네.
0: 약간 수락률이 떨어지면 좀 네. 불이익 안 좋은 배차가 온다.
6: 네.
0: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하루 휴무하면 또 며칠 또 콜이 안 오기도 네네. 하고 한다는데
6: 네.
0: 뭐 어떠세요? 주변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6: 주변에 거의 모든 기사님들이 그건 다 아실 거고
0: 네.
6: 얘기를 하고요.
0: 아.
6: 네, 저도 물론 네. 그랬던 적도 있고.
0: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6: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0: 네.
6: 아무래도 운전직이다 보니까 사고가 네.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로 한 4, 5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나왔는데 네. 거의 한 2주 이상을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0: 콜이.
6: 예.
0: 네.
6: 안 나오고 뭐 한 2, 3일을 쉬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뭐 열 콜도 못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0: 근데 그거는 뭐 휴무일을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시스템상?
6: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0: 아, 네. 그냥 그러면 네네. 안 쉬고 일할수록 배차가 많이 들어오는.
6: 네, 그렇죠.
0: 그런가요?
6: 네.
0: 상한선도 없고.
6: 그렇죠.
0: 뭐 어떤 택시가 막 뭐 좀 너무 오래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상한선은 없고.
6: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하루에 콜을 20개 정도 타면
0: 네.
6: 안 줘요.
0: 아.
6: 20콜 정도 타면
0: 네네네.
6: 좀 안 주다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또 타잖아요.
0: 네.
6: 그러면 다시 들어와요.
0: 아. 그러면 최고 많이 하루에 이렇게 콜을 하면은 20개가 거의 뭐 대부분 기사님들이 타는 정도.
6: 보통 20콜 정도, 네. 20콜에서 25콜 정도를 보통
0: 네.
6: 타신다고 보시면
0: 네.
6: 되시고,
0: 네.
6: 거기에서 좀 더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운이 좋은 날?
0: 네.
6: AI 마음에 든 날?
0: 아, AI.
6: 예, 그런 날은 한 30콜 정도 타신다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0: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쉼을 선택하는 게 더 뭐
6: 네.
0: 어떻게 어려워지는 건가요?
6: 어렵죠.
0: 그냥 개인 네. 택시든 법인 택시든 본인이 네네네. 이제
6: 네.
0: 뭐 그럼 아 약간 아파서 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주로 이 지난 1년 동안
6: 참아야죠.
0: 그냥
6: 예. 네.
0: 네, 산학금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뭐 그런
6: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네. 큰 지장은 없어요. 그냥 하루를 통으로 쉬는 거는 네. 큰 지장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쉬었다.
0: 네.
6: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콜이 잘 안 돼요.
0: 아.
6: 그러면 약을 뭐 감기라도 걸려서 약을 네. 먹게 되면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 이게 반나절 만에 네. 나을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잖아요.
0: 네.
6: 그러면 아예 하루를 쉬고 다음 날 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 감기 안 나왔다.
0: 네.
6: 그래서 약을 한 번 더 먹으려고 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콜 문제도 있고
0: 네.
6: 산악감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참죠.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죠.
0: 아파도.
6: 네.
0: AI가 앞으로 이제 더 플랫폼 이용자도 많아지고
6: 네네.
0: AI가 이제 더 활발해질 텐데 택시 하시는 분으로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6: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미 뭐 무인 택시가
0: 네.
6: 나와서
0: 네.
6: 이제 아직은 테스트 중인 네.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언젠가는 도입이 네. 되겠죠.
0: 네.
6: 언젠가는 도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택시 시장은 좀 네. 암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6: 아무래도
0: 고용 불안을 좀 많이 느끼세요? 혹시?
6: 많이 느끼죠.
0: 아.
6: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0: 네.
6: 그리고 이 콜 자체도 AI가 배차를 계속
0: 네.
6: 하는데
0: 네.
6: 그런다고 하면 이런 어떤 기사들의
0: 네.
6: 역할이 나가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네. 먼저 들죠.
0: 네.
6: 이제 점차 뭐 무인 버스 나오면 네. 그다음엔 다 바로 무인 택시일 테니 그건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단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나 좀 할 네. 네. 때까지 하고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0: 네. 그 플랫폼 수수료는 누가 그 회사 그 플랫폼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6: 예, 플랫폼 회사가 네, 결정합니다.
0: 할 거면 뭐 3.3% 내고 해 하라.
6: 네, 네.
0: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가맹료가.
6: 네, 네.
0: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6: 부담스럽죠. 예, 네. 네,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주고라도
0: 네.
6: 벌 수 있다면
0: 네, 네.
6: 기꺼이 내겠다.
0: 네.
6: 라는 거죠. 예.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받지 못하고 있고
6: 네.
0: 사실 지금 이제 뭐 그 경기도에서 아까 그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가 지금 최저임금 보장하라고 간주근로제 이제 폐지하라고 지금 고공농성 중인데 최저임금 보장이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 택시는
6: 이게 일단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네. 있다고 보고요.
0: 네.
6: 사회적 인식의 참 차이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0: 네.
6: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 시간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한 시간 네. 정도 벌어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를 벌거든요.
0: 네.
6: 손님 없는 시간에는 뭐 아예 못 벌 때도 있지만 그런데
0: 네.
6: 그렇게 해서 번 걸로 회사의 산학금 기준을
0: 그러니까.
6: 맞춰야 되잖아요.
0: 아니 한 시간 20만 5천 원 버는데 3분의 2는 산학금 주면
6: 네.
0: 그 계산만 해도 만 원이 안 되는데.
6: 그렇죠.
0: 그 바쁜 시간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짜 이게 네.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6: 이제
0: 답답하네요.
6: 지금 뭐 택시비가 인상이 되고 뭐하고 하면은 산학금은 계속 같이 올라갔어요.
0: 아.
6: 저희가 매출액은 네. 택시비가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0: 아.
6: 왜냐면 손님이
0: 네.
6: 줄어들어서
0: 네.
6: 비슷한데 산학금은 계속 그에 맞춰서 올라가요.
0: 아.
6: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건
0: 네.
6: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0: 네.
6: 회사도 유지 비용이나 뭐 차량 정비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
0: 네.
6: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기사들이 그 이상의 수입도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0: 네.
6: 그렇지가 못하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뭐 AI 시대고 뭐 배차 콜 시대여가지고
6: 네.
0: 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다
6: 네네.
0: 정말 알 수 있는데
6: 기본적으로 차량에 GPS들도
0: 네.
6: 다 달려 있고
0: 네네.
6: 타코미터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기
0: 네.
6: 때문에 차량의 그 속도 몇 킬로의 속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갔고 이때 미터기가 몇 초에 켜져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꺼지고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까지가 다 기록이
0: 그래요.
6: 나오거든요.
0: 네.
6: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또 이제 이런 플랫폼에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때 뭐 벌점 예, 예, 예. 별점 테러를 하는 것 때문에 또 네, 어렵다 네, 네. 이러는데 네. 별점을 낮게 맞으면 진짜 배차가 안 옵니까?
6: 예.
0: 아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어떤 고객들도 좀 있는 편인가요?
6: 있죠. 예, 계세요. 네. 원하는 대로 그 저희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0: 네, 네, 네.
6: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별점을 낮게 주거나 네. 뭐 기사 불친절 뭐 네. 이런 걸 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거의 콜이
0: 아. 예,
6: 손님이 많은 시간대 외에는 거의 콜이 없다시피 해요.
0: 아, 그렇군요.
6: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각 블럭 정도의 이제 거리가 있을 네. 때 본인은 니은자 형태로 가고 싶은데 네. 뭐 기사가 봤을 때는 신호에 따라서 기육자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어. 거리는 같습니다. 네. 라고 설명을 하고 가도 손님이 기분이 나빴으면 예 어. 네, 별점을
0: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6: 설명을 안 하고 가면은 네. 네, 내비대로 안 갔다고 신고를 하기 아.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가도 별점 아. 테러를 하는 당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와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뭐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또 택시 뭐 사랑콜 이런 네네네.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6: 네네.
0: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6: 어 시에서 사랑콜 자체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네. 걸로 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분들도 네. 그렇고 기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줘야 이게 살아날 것 같아요. 기사들은 사랑콜을 이용을 해도 콜이 안 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0: 네. 콜이 많이 떠야 이제 콜이 떠야 돼야 될 텐데
6: 콜이 떠야 사용을 하죠.
0: 네. 네.
6: 왜냐하면 두 개의 콜이 동시에 떴을 때 네. 사랑콜이 먼저 뜨고 나서 잡고 가는데 카카오가 네. 뜨면 카카오를 끌 텐데 네. 카카오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0: 네. 아. 네. 근데 그것도 문제네. 네.
6: 전주는
0: 페널티가 또 없는 게 문제예요.
6: 없어요. 페널티가.
0: 그러니까 그 좀 네. 이상하잖아요. 네. 바뀌어야 되는데
6: 그 페널티를 만들어야 네. 된다는 아닌데. 네. 사랑코 그러니까 저도 사랑콜을 사용을 해봤는데 카카오 30콜 뜨는 동안 사랑콜 3콜 네. 4콜 이 정도로 적게 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콜 네. 기사님들이 과감히 포기를 하는 아. 기사님도 많고
0: 아. 또 수수료나 이런 건 없지만
6: 그렇죠.
0: 네.
6: 수수료는 네. 한 달에 11,000원인가인데 아. 그거는 네. 충분히 감당하고 그래. 남는데
0: 그러니까. 네.
6: 콜이 안 뜨니까 아.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 소비자분들은 카카오가 편하니까.
0: 네. 네.
6: 카카오가 그래. 편하니까 어떤 뭐 바우처나 뭐 이런 혜택 준다고 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 또 안 하시고.
0: 네.
6: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그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혹시 뭐 그래도 택시 하면서 보람 될 때는 언제 보람 되세요?
6: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손님이 네.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네. 두 분은 아버지 아, 아니 기사님 제가
0: 네.
6: 죽으려고 했어요.
0: 어.
6: 제가 지금 격포 앞바다에 네.

0: 한 분은 어떤 아가씨 손님이었는데 네. 기사님 힘드시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히 네.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뭐 아마 화이팅 하시라고 그렇게 마음 가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1: 처음이에요?
0: 예,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네, 네. 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여자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저희 아버지도 네.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아 아버님하고 네. 좀 연결이 안 되신 기간이 좀 상당하게 하신 분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야, 그러네요.
0: 예, 그러시면서 혹시 어딘가에 계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라고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세 분은 계속 생각이 나요. 네.
1: 그 이제 좀 택시하면서 보람도 생기시고.
0: 예, 그런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보람도 느끼고. 네. 그렇죠.
1: 아, 그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그 관광객들 그 네네네. 전주역에서 태우는 관광지까지 그냥 아주 예예. 문화해설까지 예예.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0: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네. 좋아하시죠. 이제 객사 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네. 뭐 한옥마을 여기 저기 네. 이제 이런 설명들 드리면 승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맛집이 어디예요?라고 네. 물어보셨다가 여기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딱 설명을 네.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리실 땐 손님한테 제가 그러죠. 다음번에 제 차 타시면 네.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1: 네. 근데 언제 저도 한번 태우고.
0: 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네.
1: 맛집 투어를 한번. 네.
0: 그래서 네. 역사적인 이게 맛집보다는 맛집으로 시작을 했지만 역사적인 거나 네. 이런 네. 문화 공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많이 드리면 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 혹시 시에서 뭐 따로 문화 해설을 택시 운전자분들한테 교육하거나 그러진 아니,
0: 그런
1: 않죠?
0: 거는, 그런
1: 아,
0: 건
1: 그런 건 없는데 예, 이제 본인이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예. 관광객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좋은 인상 가져가시면 네. 한 번 두 번 더 오시면 네. 그게 전주에도 좋고
1: 아, 그렇죠.
0: 예, 저한테도 네. 그중에 한 분은 네. 또 제 차를 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네. 예. 이렇게 제 아는 지인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네.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좀 기분 좋게 가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1: 이거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택시 하시는 분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세요?
0: 택시를 타시는 이제 손님으로서 타실 때에는 조금만 생각을 택시 기사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많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코를 잡았어도 택시 기사는 어느 분이 손님인지를 몰라요.
1: 네.
0: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서 네. 접니다라고 표시 한번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고
1: 네.
0: 특히 이제 밤에 타실 때는 손을 들어도 잘 안 보이는 네.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도 이제 다른 손님들 덕에 배운 건데 네. 핸드폰을 켜서 흔드시면. 네. 확실하게 너무 잘 보이니까
1: 네.
0: 그런 것만 해도 택시기사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런 또 팁까지 네. 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마지막 말을 걸 상대이기도 하고
0: 네.
1: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진짜 문화해설사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우리 진짜 골목골목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이제 네트워커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동시간이 길고 휴일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 된다. 이건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까지 또 같이 이렇게 네.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전지역 노동자 시점 마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무 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팡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0: 저기 이놈 저놈 욕도문 짜방만에다 걸핏 타면 주먹 따지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에요. 형광등을 가로달라 밭김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새삼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1: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무사 시점입니다. 센터에 새롭게 법규국장으로 일하게 된 문세한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 이어서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는 법과 제도의 눈으로 궁금증을 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시 노동자들의 법과 제도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지적 노동자 시점을 전지적 노무사 시점을 함께 진행해 주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법규국장 문세아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세아라고 합니다.
1: 네, 오늘 이제 택시 노동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먼저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전주의 한 택시 노동자가 현재 인천의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공농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네. 아까 이슈 브리핑 마지막 뉴스에서도 다뤘듯이 그 고영기 택시 노동자분께서 지금 고공농성하고 계신데요. 뭐 주장을 이제 고공농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제 폐지하라. 그리고 택시 완전 월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제 사업주가 이제 임금을 회피하는 이런 꼼수들이 이제 법인 택시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처벌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아까 그 이 말이 법들이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간주 근로제 폐지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그 간주 근로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2: 간주 근로제가 이제 정식 명칭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 근로시간을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특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랑 관계없이 그냥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실제 내가 근로한 시간 대신에 그냥 근로했다고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1: 그러면 아까 그 택시 기사의 경우에 그 뭐 380만 원이나 400만 원의 그 기준금을 달성하면 90만 원의 기본급을 주는 것도 이런 어떤 소정 근로시간에 그 간주해서 몇 시간을 일했어도 몇 시간분만 주니까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겠네요.
2: 네.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실제는 뭐 아까도 주 80시간 이렇게 네네, 일한다고 네네, 했는데 네. 사실 주 80시간을 다 일한 걸로 계산을 하면 절대 150만 원 그렇죠, 분의 그렇죠. 실수령액이 나올 수가 네. 없겠죠. 네. 아마도 훨씬 더 적은 예를 들어 뭐 하루에 3, 4시간 이 정도로 10시간을 일해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그 근로시간을 한 걸로 이제 간주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낮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지금 아까 말 들어보면 콜도 있고 GPS도 있고 온라인 미터기로 이 지금 노동 택시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것 시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계산하기도 이제 좋을 텐데 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여전히 택시 노동자들에게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떤가요? 이게 시대에 맞는가요?
2: 저도 시대에 좀 맞지 네.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뭐 택시 노동자분들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타코미터, 뭐 GPS 차량에 다 네. 달려 있고 초단위로도 시간 계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제 카카오 앱 자체도 그 호출 앱에서 이제 뭐 알고리즘 등들도 다 있으니까 네, 다 계산이 맞습니다. 다 되고 운행 기록 장치도 네. 당연히 법인 택시에도 다 달려 있고 이제 근로 시간 계산이 사실 너무도 가능한 경우이고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좀 시대 요즘 시대 자체가 기술 네. 계속 발전하면서 간주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좀 택시 노동자들한테 아직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1: 그러니까요.
2: 합니다.
1: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10시간 일했어도 3시간으로 하자 이게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노동자가 어쨌든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간지근로제를 폐지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요구로 지금 택시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택시 월급제는 어떤 거예요?
2: 그 택시 월급제는 이제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간주근로시간제로 이제 터무니없게 낮은 네, 네. 근로시간으로 이제 네. 노사 합의를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낮은 시간 적용하지 말고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서 최저임금 이상 월급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간주근로시간제를 좀 보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최소 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인정하라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1: 그러면은 그 이상만 하면은 최저임금이 저절로 좀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걸까요? 혹시 이렇게 되면은?
2: 그러니까 간주 근로 시간을 너무 낮게 잡으니까 아, 그거를 네. 40시간으로 최소로 잡아라. 그럼 당연히 이제 대부분 다 40시간으로 잡겠죠. 그럼 40시간 기준에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네.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제 산업금 제도도 폐지를 했는데
1: 네.
2: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금이나 뭐 기준금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네.
1: 그러면은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2: 아, 시행 중인데요.
1: 네네.
2: 좀 유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택시 월급제가 네. 서울에서만 네. 시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1: 아,
2: 이게 네. 2019년에 입법이 돼서 네. 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서울에서만요. 그런데 24년 8월 20일부터 원래 전국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미뤄져서 유예가 됐고 또 그 2년이 된 올해가 시점이었는데
1: 네. 아.
2: 또 2년이 미뤄져서 2028년 네. 8월 20일로 시행일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28년 8월로 또 미뤄진 거예요?
2: 네, 전국 시행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 서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고공농성은 고공농성은 이거를 28년으로 지금 미루어졌는데 즉각 시행하라 이런 어떤 요구일까요?
2: 그 시행을 유예를 하려는 네. 움직임이 보이니까 고공농성을 사실 시작을 하기는 했던 걸로 아.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네. 또 이렇게 미루어졌으니
1: 네.
2: 이렇게 유예를 계속 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을 했는데 네. 지금 7년을 또 유예를 한 건데 전국 네. 시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네. 해달라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1: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정말 21년도에 시범했는데 지금 28년도까지 2년씩 계속 미루었고 그것도 시범은 서울에서 일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또 그 전에 또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이 전주에서도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한 500일 있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 오랜 시간인데 이 그때 택시 전주 시청 앞에 고공농성도 언제쯤이었죠?
2: 그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 사실 그 김재주 이제 택시 노동자 분이 이제 511동안 장기간 고공노동성을 하면서 사실은 그 고공노성을 하면서 했던 주장도 똑같이 네. 택시 완전 월급제를 좀 시행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1: 저도 기억이 네. 나요.
2: 그런데 이거를 이 투쟁의 계기로 해서 네. 그 택시 발전법에 택시 월급제가 입법이 되었던 네, 네, 거예요. 네. 그러고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네. 전국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고공에 오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지금 현재 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노무사님 택시 노동자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일단 너무 지금 폭염도 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고공을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신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전주에 이제 뭐 고영기 노동자분 그리고 이제 김재조 노동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택시 노동자분들도 되게 투쟁을 많이 이어가고 고공농성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주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제도가 정착될 여건을 좀 마련할 틈을 아예 주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쟁의 결실로 이제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에 따른 제도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좀 시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지 제도가 좀 정착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계속 미루기만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아까 80시간 일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매출의 사실 3분의 2가 이제 귀속되는 그 3분의 1만 이렇게 가져가는 현재의 현실을 좀 바꾸려면 좀 이런 거 시행이 좀 전면적으로 좀 시행되면 좋을 텐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2: 아, 그러게요. 그 저는 사실은 네. 산업금제도 사실은 폐지가 이미 됐는데
1: 네. 기준금이라는 네. 이름으로 다시
2: 변형된 뭐, 그런 네. 형태로 네.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아까 전에는 산업금제는 이제 네. 그 노동자 선생님의 네.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네. 또 말씀을 네. 해서 좀 살짝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뭐 기준금이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산업금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 이제 택시도 많이 이용하세요? 노무사님?
2: 저는 잘 네. 타지는 않는데
1: 주로 뭐
2: 근데 하면은 네. 사실 카카오 택시를 좀 타기는 했었어요.
1: 네. 그렇죠. 편하니까 이제 네. 꿀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제 노동은 투명해졌단 말이에요.
2: 네.
1: 그리고 진짜로 더 바빠졌고 사실 뭐 이제 콜 이렇게 배차하니까 더 바빠진 건데 여전히 소득은 더 낮아졌다. 이거는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고공농성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좀 많이 보태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우리 전주에 또 택시 노동자분이 올라가 계신데 이제야 우리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폭염 속에 우리 올라가 계신 고용기 택시 노동자분이 안전하게 정말 내려오기를 희망하고 또 안전하게 내려오면서도 또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전주에서 또 택시 운전사로 택시 기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 전지적 노동자 시점 우리 택시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듣고 어떠셨어요?
2: 좀 장시간 이제 과로하는 거랑 저임금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결국 그분들의 이제 생활고를 이제 풀어주는 문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히려 임금을 더 벌기 위해서 과로를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게 이제 시민들의 교통 안전으로도 사실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1: 맞아요.
2: 시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우리 전주 택시 노동자분이 네. 고공노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네. 좀 알고 택시의 노동자들의 현실도 많이 좀 알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와 진짜 자는 시간 7시간을 빼고 택시를 몰아야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렇게 또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달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진행이신데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2: 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뭐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1: 아, 네. 아니, 네. 잘하셨어요.
2: 그래야지요. 네. 네, 뭔가 다음에도 이제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정말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시민들의 안전으로도 직결된다는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제도적 유해와 편법 속에서 고통받는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폭염 속에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남의 한 계절 농업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계속 중복, 말복, 이 폭염으로 이어지는 7, 8월 모든 노동자가 폭염 속에도 안전한 그날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는 한중동립 라디오 사회자 유아신입니다.
1: 大家好,我是中文主持人王浩南。那今天呢,很高兴在这里和大家见面。
0: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협회의 7월 주요 활동과 청취자 안내 사항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아주 가까운 이야기, 바로 유학생활과 문화 차이, 그리고 졸업을 앞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那今天我们想聊的不仅仅是在韩国读书这件事啊，更是许多中国留学生都会经历的一段成长经历。那初来乍到时的陌生与不适，想家时的孤独与迷茫，以及在一次次挑战中的慢慢成长，逐渐学会独立的过程。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한국 유학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협회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중우동행협회는 진안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을 앞으로 모다 결루는 물론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안군 다문화축제에서는 중국 문화체험 푸스를 운영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를 매니큐어 아트로 표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지역 노동자 토론회에도 함께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구요 노동자들이 모여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으며 한중우호동행협회 회원들도 통번역 프리랜서를 대표해 노동환경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이어서 협회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회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름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협회의 하반기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전주 트리플거리 글로벌 서포터즈에 한중우우동행협회 회원 2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서포터즈